0: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1: 스포츠 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스포츠 캐스터 신봉천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것 알고 계시죠? FM 93.5MHz로 방송이 되고요.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참여하실 때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이 있는 중입니다. 날씨를 한번 볼까요? 이번 주는 아침 최저 기온이 17도에서 19도 사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입니다. 추석 날씨를 보면은 대체로 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펼쳐질 돈의 축제를 미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있고요. 10월 2일부터는 군산 시간 여행 축제와 완주 와일드 로컬 푸드 축제가 각각 열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전북에서는 프로축구 소식 정건규 교수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야구는 기아타이거즈 소식, 지난주 4경기가 있었습니다. 김병철 감독과 함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네, 스포츠 선부 고고. 저희 프로그램의 로고송입니다. 아유, 우리 최성원 본부장이 고생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반응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분 좋은 명랑한 로고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가 지난 9월 16일 아시아 지역에서 조별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24개 팀이 각 국가와 팀의 명예를 걸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현대전북이 먼저 경기를 했습니다. 정경구 교수와 함께 그 내용 분석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우선 로고송 들어보셨어요?
1: 아, 예, 로고송 들어봤습니다.
0: 명랑하죠?
1: 네네, 그런데 좋네요.
0: 네, 어느 학교, 대학교의 응원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응원가. 네네. 자, 네.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가 어떤 대회이고요? 대회 경기 방법을 좀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1: 사실 ACL 리그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프로팀을, 프로팀들에 대한 경연이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이걸 통해서 세계 클럽선수권을 또 나가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그 프로팀의 자존감들을 걸고, 네. 그런 국가와 또 클럽을, 그 명예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아시아의 그런 축구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네. 경기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AFC에서 두 가지 그 대회 형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0: 네.
1: 일단 엘리트가 있고요. 지금 엘리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전북 현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대전 포항이 이렇게 엘리트에 참가하고 있고,
0: 네네.
1: 또 NCL2에는 지금 강원하고 지금 서울이 지금 현재 ACL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네네. 이제 동아시아 리그인데 중동 쪽이 서쪽 아시아 지역에서 선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네네. 이쪽 동남아하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라 해가지고 선발전을 리그전을 다시 하는 거죠, 서로.
1: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8강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판 승부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아마 최종 우승팀은 내년 3월이나 되지 않을까요? 3, 4월 빨라야?
1: 그렇죠. 지금 네. 쭉 그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0: 네네.
1: 지금부터 이제 쭉 차근차근 홈앤더웨이 경기를 해서
0: 네네.
1: 그 성적에 따라서 이제 8강부터는 사우디에서 단판에 모여서 그 전에도 사실 그 최종 결정전 같은 게 한 나라에서 했던 것들로 기억을 합니다.
0: 아, 네. 네. 무려 8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그를 일정이 상당히 길고 타이트합니다. 겨울에도 축구를 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날씨가 포근하니까 하겠죠. 네.
1: 네.
0: 자, 전북현대가 그동안 ACL 무대에서 성적이 좋죠?
1: 사실 뭐 아시아의 클럽 중에서는 뭐 전북현대가 대표적인 구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일단 뭐 두 차례 우승을 2006년에 했고
0: 네.
1: 16년에 했고
0: 네네.
1: 11년에는 또 준우승도 한번 했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강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보면은 멤버로 봐서는 충분히 아시아권을 제패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차전 상대가 일본의 가시와 레이솔이었는데 어떤 팀인가요?
1: 사실 뭐 J리그 1에서 작년에 준우승을 했던 그런 성적을 가지고 지금 참가한 팀 중에 한 팀이고요.
0: 네.
1: 가시아는 전통적으로 물론 가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축구가 그렇듯이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 가져가는 팀이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볼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 간격들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해 나가는 그런 특이한 일본 축구를 하는 그 대표적인 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구단이기도 합니다.
0: 마침 그 전주성에서 이제 경기를 관전해 보니까 역시 국제시합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경기가 그렇죠.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 쇼패스 같은 것들이 아주 참 정교하고 말이죠. 양 팀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현대가 1차전 경기에서 2-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1: 사실 경기를 전반전에는 예상했던 대로 가시화가 경기를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자기들의 경기를 잘 끌어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전북 입장에서는 물론 뭐 같은 리그에서 뛰는 그런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팀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전북이 뭐 전반에 선제골을 내줬지만은 그래도 잘 경기를 잘 운영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전반전이었고요. 사실 이제 후반에 전북이 어떤 용병술이라고 하죠. 선수들이 교체한 선수들이 득점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전북이 홈에서 승리했다는 데 가장 큰또 1차전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의미가 컸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0: 외국 용병들, 우리 전북의 용병들이 좋은 활약을 보였고, 또 미들필더나 또는 수비진들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양 팀이 득점한 세 골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사실 그 전반전에 그 유바에게 우리가 실점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같은 경우도 전북이 그동안 리그에서도 보여줬던 실점 방식과 좀 비슷했던 모습이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사실 그 좌측 측면에서 그 유바가 안으로 볼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선수들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타고
0: 그렇죠.
1: 들어간 과정 속에서 미들의 블럭이 깨졌고, 그 다음에 수비 블럭이 계속 무르면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실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후반에 전북이 그 이탈로라든지 또 티아고에 대한 득점, 또 선수의 교체 운영 방식, 이런 걸 통해서 득점을 하고 홈에서 역전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가시화가 내려서는 팀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면 전북이 좀 어려웠던 경기를 했던 것들이 전북의 공격력을 미리 알고 라인을 내리면서 블록을 설정했을 때 전북이 좀 아쉬웠던 경기력이 많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들도 전북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후반 47분에 이제 동점골도 김태환의 크로스가 정확한 각에 배달이 됐고, 위치를 선정한 티아고가 헤더 슛을 하면서 1대1 동점이 됐으며, 68분에는 이제 또 교체 투입된 이탈로가 박스 안에서 아주 정교한 개인 플레이로 돌파한 후에 오른발로 슈팅, 아주 그런 내용들이 깔끔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이 넘는 관중들이 아주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 전북의 플레이메이커로서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이영재 선수가 말이죠. 역할이 눈에 띄게 매 경기마다 좀 뭐라 성장은 또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아주 좋은 분위기를 끌고 있어요.
1: 사실 이영재 선수는 지금 전북에서 같은 선수들끼리 또 중복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 자체를 조금 많이 못 나온 부분은 있었지만,
0: 그렇죠, 그렇죠.
1: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들은 리그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된 선수거든요. 이영재 선수를 그날 프리롤로 썼다라고 하는 것들도 특징적이었고, 또 이영재 선수가 경기 리그에 계속 참여하면서 자기의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이번에 그 가시화하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잘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이탈로 선수가 이제 득점도 했지만은 경기마다 게임 체인저로서 변신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도도 선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 개인기를 발휘하는 그 모습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려죠?
1: 두 선수 다뭐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전북의 전북 플레이나 또 전북의 경술적 운영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이탈로 같은 경우는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볼을 가지고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리듬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볼수 있고, 또 이게 지금 리그에서도 이미 득점을 했고,
0: 그렇죠.
1: 또이 가시화하고 했을 때도 그 본인의 그냥 특징, 본인의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로 자신을 증명했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돌아서 관중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또 기분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로 표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10월 14일에 이제 전북현대가 일본에서 빗셀 고베와 경기를 했는데, 이 팀도 또한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팀 아닙니까?
1: 그렇죠. 빗셀 고베도 굉장히 뭐 리그에서도 상위 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저도 집에 가서 경기를 봤지만,
0: 네.
1: 와, 경기장 자체도 그렇고요.
0: 음흠.
1: 굉장히 전북이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될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수 있다.
0: 네.
1: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시아를 이겼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통해서 언젠가 좋은 경기를 보여줄 거라 그렇게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0: 일본 팀이 보면은 간보 오사카도 있고 교토 상가 해가지고 일본 팀이 아주 막강한 선수팀들이 말이죠. 이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또 전북현대 말고도 또 다른 팀이 있으니까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K리그로 한번 넘어가죠. K리그 광주 FC 경기 어제 있었습니다. 30라운드 경기인데 아니 이 광주 FC 지금 현재 12등 하고 있는 팀인데 2대2 무승부로 끝났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표현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매우 서운했다, 아쉬웠다. 이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글쎄요, 지난 경기에서 가시아를 AC에 대해서 이겼고, 그 분위기를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0: 네.
1: 그런 게또 리그에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0: 네.
1: 사실 그날도 먼저 골을 넣고 항상 또 이른 시간에 실점하면서 굉장히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북이 리그에서 우승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으로
0: 그렇죠.
1: 놓여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북이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운영과 그리고 지금 전북이 할수 있는 좀더 공격적인 그런 축구를 좀 보기를 원했었는데 그런 부분의 아쉬움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이제 어제 경기를 보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이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위 팀인 인천 부천과의 경기 결과를 보면은 6위인 인천 그리고 11위인 부천과의 올 시즌 경기 결과가요. 각각 1무 2패예요. 이 팀들이 6위하고 11위에 있는 팀에게 어떻게 상위를 하고 또 우승을 하겠다는 팀이 한 번도 못 이기고 1무 2패를 각각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자신은 밤에 무척 자존심 상했는데 교수님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기록 갖고 있는 거 미처 생각 못 하셨죠?
1: 기록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제가 전북이 좋은 경기력, 아니면 또 어려운 경기력을 보였던 팀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상대의 어떤 밑집습이라든지 또 블록들이 단단한 팀들, 내려선 팀들에 대해서 약했던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결과가 계속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여기서 1승, 2승만 했더라도 2승 또는 4승을 더했으면은 FC 서울한테 밀리는 그런 순위가 아니었을 텐데는 생각이 들고요. 은근히 화가 났는데 또 기록을 보니까 말이죠. FC 서울한테 1무 2패. 5위 강원한테는 또 2무 1패를 했단 말이에요. 전북이 1승도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팀은 좀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팀인데.
1: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수비에 단단함이 있어요. 센터백 두 명하고 그 순사백 두 명을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전북이 그걸 뚫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상상이 들고요. 예측이 들고요. 강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뛰어요. 포지션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북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플레이 스타일이 전북이 빠르게 전개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이제 전후반 경기를 보면 앞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한골 넣으면 바로 또한골 잃고 또한골 넣으면 또한골 실점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 감독이 전체적인 작전이나 이런 면에서 좀뭐 장점은 뭐 말씀드렸으니까 좀더 세밀한 부분을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광주전 한번 보시고 저희가 항상 칭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
1: 그렇죠. 비난보다 비판을 해야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북이 당연히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할 거라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선수의 운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경기의 운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서 상대의 파이널 서드에서에 대한 기회를 창출할 것인가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매 경기마다. 그렇다면 미들에 있는 세 명의 미들 형태들을 보면 이영재, 김진규 그리고 감보아라고 하는 선수들이 볼을 운반하는 능력들이 조금 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볼을 파고 든다든가, 침투한다든가, 상대의 변화를 줄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자기 자리에서 경기를 플레이하는 것을 통해서는 볼 프로그레션을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1: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다양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공격적이고 좀더 볼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과 또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적인 조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과정들이 조금 과거에 보여 작년에보다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함이 계속 보이고 그래서 자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득점하고 실점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줄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감독으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에게 질문도 할 것이고 또 기자들이 쓴 기사도 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또 TV를 통해서 방송 나간 내용을 분석하기도 할 텐데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은 어제 2대 1로 앞서는 상황에서 추가 시간에 진행이 됐는데 막 강렬한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추가 시간 얼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속공 역습 당해가지고 한골 실점하면서 2대2 동점이 된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해를 할수 없었어요. 왜 이럴 때는 또 공격을 하는지 수비를 좀 포백을 좀 센터 서클 쪽에 포진하게 놔두고 공을 가지고 시간을 끌던가 하는 건 좋은데 아마 좀 열심히 막 공격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나요?
1: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축구는 항상 얘기를 하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전북이 그대로 끝났으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점을 하게 되면서 홈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내놓을 수는 있죠. 경기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계속 전북 경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센터백 사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명확하지 않아요. 항상
0: 오케이.
1: 공격으로 올라갔었을 때, 그 공간적인 흐름을 그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의 공간들이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날도 그 사이에서 볼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연결이 돼서 이제 실점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수의 특성과 전술적 운영에서 명확하게 감독이 컨트롤해서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0: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 마지막 지적하는 방송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2대1로 이제 그 앞서 있는 상황에서 포백들이 그대로 전반서부터 그때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다른 공격진들 중간 허리는 교대를 해줬는데 이네 명의 선수가 결국은 그 2대1에서 2대2 동점골을 허용할 때 보면은 광주의 공격진들의 스피드를 감당을 못 해냈어요. 공을 탁 발로 차고 뛰는데 수비진들이 이미 포백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두 명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감독이 못 봐요? 그런 것을?
1: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저도 뭐 지도자를 좀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특징을 찾지 못했다고 감독이 판단했을 때 중앙 수비를 바꾸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0: 아,
1: 왜냐하면
0: 그렇군요.
1: 그게 새로운 선수가 왔을 때 적응하는 시간이 있고요. 지금까지 맞춰왔던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센터백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보다는 미들에 대한 미드필더와 포드들의 수비 형태에 대해서의 조직성이 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올 시즌 이제 전북 연대는 대전, 제주, 안양과 이제 세 경기만 남았어요. 어느덧 이 시즌이 끝나가는 무렵이 됐는데, 어제 이제 무승부가 되면서 승점 44점으로 3위에서 4위로 또한 단계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수 간격이 2위에서 7위까지의 승점이 47점에서 40점, 7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틈바구니에 전북연대가 끼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 경기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그래도 3등이나 2등은 해야 될 텐데, 방법 좀 제시해 주시죠. 세 경기, 앞으로 남은 경기.
1: 글쎄요, 뭐, 이미 이제, 뭐, 우승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0: 네.
1: 전북이 남은 세 경기에 승점이 9점이 남아있지만, 이 9점을 전북이 어떤 경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다 이겼으면 좋겠지만,
0: 네.
1: 전북다운 경기의 어떤 그, 공격적인 그런 전북이 갖고 있는 DNA, 닭공을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 전북은 항상 리그에서 상위 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승보다는, 아, 지금의 승리보다는 내년의 우승을 준비하는 남은 시간들에 대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네.
0: 지금까지 정경구 교수였습니다.

0: 거야.
1: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2: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라북도 체육회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차장 연결합니다. 신 차장님.
3: 예,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아시아 경기 대회 참가를 하시기 위해서 일본으로 언제 가시죠?
3: 저는 27일 날 출국을 합니다.
2: 아, 그러면 끝날 때까지 계십니까?
3: 아니요, 저희 이제 경기 일정상 저희는 한 10월 1일까지만 보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우리 전라북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예, 올림픽을 예. 대비해서 사전에 예, 경험도 겸사겸사죠?
3: 예, 그렇죠.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전북 선수단 승전보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응원하러 가려고.
2: 저 2주 후에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3: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2: 자, 그 아시안 게임 이제 19일 날 개막했는데요.
3: 예, 예.
2: 전북 선수단이 상당히 의외로 많은 술자가 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 우리 자랑스러운 전북 선수들도 대거 출격했는데 승전보를 전해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 네.
3: 이번 아시안 게임에 우리 대한민국은 41개 종목에 약 1,050명의 선수단이 파견됐는데
2: 네.
3: 이 가운데 우리 도내에서 활약하고 있거나 전북 출신인 56명의 선수와 임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 그 체육회 소식에서 우리나라에서 신기록 세우는 선수도 있고 또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쉬운 6명, 100명이면 됐어야 되는데 다음 대회 때는 100명을 채웁시다 우리가.
3: 네네.
2: 자, 그 모든 선수들이 선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들이 있죠?
3: 네, 먼저 파리 올림픽 사격 금메달 리스트인 남원 출신의 양진 선수가 이번 네. 메달 사냥에 나섰는데
2: 네, 네.
3: 현재 세계 랭킹 2위인 양진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랭킹 1위인 인도 선수와 치열하게 메달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3: 또 임실군청 사격팀의 추가은 선수도 출전하는데 이 역시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2: 네.
3: 또 배드민턴에서는 세계 정상급 선수인 서승재 선수가 남자 복식에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2: 네.
3: 또 우리 도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원스포츠단에서도 여러 선수가 출전합니다. 먼저 한국 여자수영의 장거리 간판 한다경과 이송은이 메달에 도전하고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해머 던지기 동메달을 획득한 익산시청의 김태희 선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네.
3: 또 철인 3종의 김혜랑, 셋박타쿠로 박선주 선수도 메달에 도전합니다.
2: 네.
3: 이 밖에도 우리 자랑스러운 전북 선수단은 사이클과 산악, 양궁, 요트, 유도, 카누, 핸드볼 등 종목에 출전해 한국 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예정인데
2: 네.
3: 우리 도민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이제 도민체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완주군의 경우는 메인 스타디움이 없어서 대회를 못한다. 그런 얘기도 제가 지금 하소연하는 모습들을 몇 번 봤는데요.
3: 예.
2: 진안군에서 이제 올해 그 도민체전 했잖아요.
3: 예, 맞습니다.
2: 근데 진안군이 이렇게 대회를 잘 운영했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좀 칭찬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네.
3: 네,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 되는 전북 도민을 표어로 전북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뜨거운 열정을 펼쳤던 이번 대회는 시군간 경계를 넘어선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준 대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군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졌던 도민체전이었는데 대규모 행사를 소화하기에는 제한적인 기반 시설 여건이었지만
2: 네.
3: 빈틈없는 행정력과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2: 네.
3: 특히 가장

0: 또는 그 경제의 발전, 체육의 세계 그 상위권에 있는 나라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 아시안 경기 대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어디 무슨 군단이 체육 대회보다도 운영을 못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뭐 교통 수송도 비롯해서
0: 그러니까요.
1: 뭐 식단, 뭐 숙박이 지금 다
0: 네.
1: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저 뉴스를 보고 알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일본답지 않은 그런 손님 대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
1: 일본보다 저희 한국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체육인들이란 지도자들이 일본에 가서 견학하러 많이들 갔는데, 저, 우리 저 차장님 가실 거 없어요. 내가 보면. 배울 게 없어요. 진안군에서 그렇게 잘하는데, 뭐 서운하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이거 아무튼 준비가 안돼 있고, 또 시민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인터뷰 나왔었잖아요. 어제 그 일본하고 농구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큰 체육관에 관중이 별로 없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관중도 별로 없는 것도 문제인데,
0: 네.
1: 저희 선수단이 제대로 훈련도 못 했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습, 소위 말해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 그래도
0: 일본 얘기.
1: 12년 만에 그래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으니까요. 저희 농구가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자, 그 전북체육회가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소장품 기증식이 있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한국 레슬링 발전을 위해 한평생 헌신했던 형제 영웅들이 이 체육 소장품 기증식에 동참했습니다.
0: 네.
1: 한국 레슬링 대부로 불리우는 안천혁, 안하능 형제가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소장품을 전달했는데, 이들이 기증한 소장품은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 은메달, 아시안게임 은메달 등 각종 대회 메달을 비롯해 상패와 기념품, 사진, 도서 등약 200점 가량입니다. 이 흔쾌히 소장품을 기증해준 이들에게 도체육회는 감사의 뜻을 담은 기증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0: 네네. 그 기증한 안천영, 안한영 이 형제, 레싱 선수라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요?
1: 연세는 좀 많으십니다.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아마 지금 잘 모르시고 생소하실 텐데요.
0: 그러니까요. 네.
1: 이들 형제는 전북 레슬링을 넘어 한국 레슬링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체육인입니다.
0: 네.
1: 군산 출신인 안천영 전 레슬링 국가대표 감독은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 국가대표에 출전한 뒤 다음에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세계 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체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0: 네.
1: 이 은퇴 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걸으셨는데, 서울 올림픽과 베이징 아시안게임 때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 메달밭을 읽었습니다.
0: 네.
1: 또 동생인 안한영 전 국가대표 감독도 제7회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전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하며 기량을 뽐냈습니다.
0: 네.
1: 이 안한영 감독 역시 은퇴 후에는 남자 레슬링 그레코로마녀 국가대표 감독, 삼성생명 레슬링단 감독 등을 맡아 후학 양성에도 매진했습니다.
0: 네. 이제 전북체육회하고 전주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계속 이런 계약 업무 체결, 업무 협약에 대한 체결을 체육회가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1: 네, 바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이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0: 네네.
1: 이번에는 전주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0: 네.
1: 이에 양 기관은 체육 인프라 확충과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0: 네.
1: 이번 협약에 따라 체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 시설을 연계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또 체육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선수 훈련 장소를 지원하고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앞으로도 이 체육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인적 교류를 통해 우리 전북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0: 네. 그 체육대회 도중에 심정지로 그 쓰러진 그 남성을 응급처치했다. 아주 그저 시민들을 구해준 영웅들인데,
1: 네, 맞습니다.
0: 체육회가 그분들에게 특별 표창을 하신다고요?
1: 네, 우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체육 대회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남성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해 생명을 구한 시민 다섯 분에게 특별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영웅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0: 이에 원광대 응급구조학 교수, 황치원 익산나음병원 응급구조사, 양유성 예수병원 외과 과장, 정정미 예수병원 수간호사, 정희선 고산 119 안전센터 소방장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탁구대회에 참가하거나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가 네.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1: 네.
0: 곧바로 이 환자에게 달려간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며 119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1: 네.
0: 이에 이처럼 신속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면서 환자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0: 이에 위 전북체육회는 신속한 구호활동으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본
0: 네,
1: 아시아경기대회 잘 참여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전북선수단을 많이 응원하고 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시고 또 유튜브 보신 분들은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나간 것은 저희 프로그램의 로고송입니다. 계속 틀어 드리겠습니다. 자, 야구 소식 김병철 감독입니다. 아, 그 왜 웃으세요? 네? 왜? 아니에요?
1: 좋습니다.
0: 좋죠? 네. 아, 그럼요. 앞으로 이제 로고송 2호, 3호 만들어가지고 네. 계속 변화를 주면서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최성은 본부장이 고생을 했다고 그랬더니 쉽게 했다고 그래요. 만들었다고. 아, 재능이 아주 뛰어나신
1: 요즘
0: 재능이 뛰어나신가 봐. 네,
1: 저도 가사를 줘서 저희 야구단 로고송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0: 여보세요. 지금 방송에 무슨 야구단에 어린이 야구단에 유소년 야구단에 로고송이 필요해요.
1: 아, 필요합니다.
0: 아, 참나. 너무 모방하지 마세요. 로고송은 아니고 거기는 응원가.
1: 네.
0: 응원가를 하나 만들으시고. 아무튼, 그 잘 부탁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유선 야구단 김병철 감독님 모셨는데. 네,
1: 안녕하세요.
0: 네. 네 번 경기가 있었어요.
1: 네.
0: 기아가.
1: 네. 지난주에 네, 네 경기 있었죠.
0: 네네. 네. 첫 경기가 이제 SSG와의 원정 경기였는데. 네. 6대 3으로 패하면서 뭐 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만은 초반에는 3대 0으로 앞서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은 결과는 역전패였단 말이에요.
1: 네네. 초반만 보면 기아가 아주 잘 풀어나갔습니다. 네. 3대 0까지 앞서고 있어서 네. 편안하게 볼 줄 알았던 경기였지만
0: 네.
1: 야구가 참 묘합니다.
0: 네.
1: 수비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면서 그게 결국 역전까지 연결이 됐고요.
0: 네.
1: 이날 경기의 흐름은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0: 네.
1: 초반 3대 0까지는 기아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0: 네.
1: 이후에는 SSG의 분위기를 내주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흐름이 뒤집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네. 이제 김태형 선발 투수가 오래간만에 71일 만에 선발로 나왔는데
1: 네, 네.
0: 투구 내용이 뭐 괜찮지 않았나
1: 네,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0: 네.
1: 4이닝 동안 82개를 던졌고 5개의 삼진도 잡아냈습니다.
0: 네.
1: 최고 구속이 151km까지 나왔고요.
0: 네, 네.
1: 다만 3회에 수비에서 흔들리면서 투구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0: 네.
1: 1, 2회는 1이닝 3자 범퇴였는데 3회에만 28개를 던졌습니다.
0: 네.
1: 투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김태형 선수에게 선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겹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수비 얘기가 나오는데 3회에 그 3루수 이호연 선수의 실책이 나왔고 교체된 변유혁 선수도 타구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 네, 이 장면이 좀 아쉬웠죠.
0: 네.
1: 특히 김도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문에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김도영 선수가 빠졌으니까 3루 수비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수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0: 네.
1: 한 선수가 실패를 했을 때
0: 네.
1: 나머지 선수들이 다음 플레이를 준비해 줘야 하는데 이날은 그 부분이 조금씩 엇박자가 났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잘 막았는데 갑자기 주자가 나가고 투구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이날 가장 아쉬운 장면 하나를 꼽는다면 이제 1회에서 9회까지라면
1: 네네.
0: 5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야구공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5회였습니다. 무사 주자 1, 2루 3대3 동점 상황이었거든요. 김재환이 친 타구가 정말 잘 맞았는데
0: 네.
1: 카스트로가 1루에서 타구를 잘 처리했고 하주석 선수도 2루에서 포수아웃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2루 주자가 3루 쪽으로 스타트했지만 나인 드라이브 아웃인 줄 알고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런다운이 걸렸는데 정작 2루 베이스를 아무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0: 네.
1: 결국 잡을 수 있었던 주자가 다시 2루로 돌아왔어요. 이게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0: 네.
1: 아웃 카운터 하나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 그냥 넘어갔고 결국 뒤에서 고명준 선수에게 3점 홈런까지 맞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만일 우리 감독님이 현장에서 선수를 지도하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런 상황을 많이 훈련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지금 같은 정말 상황은 제가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1: 이거는
0: 예상할 게 추가 없을 것
1: 우리도
0: 같아요.
1: 우리도 약속한 플레이를 많이 연습을 하고 그렇죠. 커버 플레이, 백업 플레이 많이 하는데
0: 네.
1: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아이들한테 합니다.
0: 네.
1: 공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고.
0: 그렇죠.
1: 야구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타구를 처리하는 선수는 공을 봐야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주자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0: 네.
1: 이날은 공을 처리하는 과정은 괜찮았고요.
0: 네.
1: 그런데 다음 플레이에서 누가 어디를 커버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꼬였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이건 훈련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도영 선수가 없는 동안에는 3루 수비뿐만 아니라 내야 전체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SSG와의 경기 내용은 이 정도만 얘기하시고
1: 네네.
0: 네, 이제 키움하고 우리가 좀 이기는 경기 쪽으로 자고 키움하고 이제 올 시즌 마지막 경기 16차전을 했는데 이제 기아가 2-0으로 키움은 맨 꼴찌에 있는 꼴찌 팀이죠?
1: 네네.
0: 네네. 그래.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1: 네. 올 시즌 마지막 경기 한마디로 0의 행진을 깨고 2점으로 경기를 가져온 경기였다 이렇게
0: 네.
1: 보여지고요.
0: 네.
1: 시즌 성적은 12승 4패로 마감을 했습니다.
0: 네.
1: 이 경기가 SSG전입니다.
0: 네.
1: 6회까지 0-0이었는데 이날 올러와 안우진이 팽팽하게 맞섰고요.
0: 네.
1: 결국 7회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0: 네.
1: 기아가 7회 초 2기였지만 먼저 2기를 넘겼고
0: 네.
1: 바로 7회 말 2사 후에 한준수와 카스트로가 연속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2-0으로 만들었습니다.
0: 네네. 그 아나운서 출신도요. 사투리 쓰거든요.
1: 네.
0: 제가 근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만일 정규 프로그램을 현역시대 했다면 이건 네네. 이제
1: 방송 사고
0: 아니 사고는 아니고 네. 선배들한테 되게 혼나요.
1: 네네.
0: 그런데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또 너무 딱딱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선발 투수 올러가 7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할 정도로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네네. 올러는 이날도 네. 에이스답게 확실히 안정감 있게 던져주었습니다.
0: 네.
1: 6이닝 3피안타 3볼넷 5탈 3진 무실점입니다.
0: 네.
1: 볼넷 3개가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0: 네.
1: 위기관리 능력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런데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0: 네.
1: 이날까지 7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8월 16일 이후에
0: 네.
1: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0: 네.
1: 특히 이날도 0-0에서 내려왔거든요.
0: 네.
1: 선발은 계속 자기 역할을 하는데 승리라는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그래도 팀 입장에서는 분명합니다. 가을 야구를 바라보는 지금 올러가 이렇게 버텨주는 건 기아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이제 퀄리티 스타트라는 용어는 선발 투수가 6회 이상 던져면서 3자책점 이하로 막았을 때.
1: 네네, 맞습니다.
0: 이것은 이제 퀄리티 스타트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뭐, 팬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불펜 투수들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했어요.
1: 네, 불펜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0: 네.
1: 전상현과 각도규가 7회 초 2기를 넘겼고,
0: 네.
1: 8회에는 조상우가 1사 1루에서 올라와서 실점을 막아줬고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은 이율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1: 세 타자 연속 KKK.
0: 네.
1: 2-0 경기는 한 번만 삐끗해도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불펜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주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0: 네, 네. 이제 그 정현창 선수의 번트 장면 있잖아요.
1: 네네.
0: 네, 두 번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7회에는 무사 1루에서 번트를 댔는데 뛰면서 병살이 됐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좋은 찬스에서 공격이 흐름이 끊겼죠. 그런데 8회에는 더 과감한 작전이 나왔었죠.
0: 네.
1: 무사 1루에서 김태군이 번트로 주자 2, 3루를 보냈고
0: 네.
1: 정현창 타석에 스키니 사인이 나왔어요.
0: 네, 네, 네. 그렇죠.
1: 3루 주자 하수석이 홈으로 뛰었는데 정현창이 번트를 대지 못하면서
0: 네.
1: 아웃이 됐습니다. 주자가요.
0: 네, 네, 네.
1: 작전은 과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전은 번트를 대느냐 못 대느냐가 승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번트를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할 텐데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1: 그 김재박 선수 개구리 점프 그렇죠. 기억나시죠?
0: 예, 예. 맞아요.
1: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그만큼 좀 어려운 공이었다.
0: 아, 그럼요. 아. 투수가 번트 된다고 그래서 네. 직구 던져서 너 번트 되라.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은 변화구 던질 때 번트 되려고 그러는데 낙차 큰 그런 커브형 볼을 던져보세요. 번트 되기 어려운 거예요.
1: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커트라도 해서 그렇죠. 주자를 살려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네.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
0: 네네. 그 반면에 이제 김오령 선수가 또 수비에서 말이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도 좋은 플레이를 했어요.
1: 네. 역시 호령전. 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0: 그렇죠.
1: 예, 6회 초 0대 0 상황에서 선두 타자 데이비슨의 타구가 너무 잘 맞았어요.
0: 네.
1: 중견수 뒤쪽 아주 강하게 뻗었는데
0: 네.
1: 김우령 선수의 첫 스타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1: 끝까지 타루를 따라가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네. 방향까지 바꾸면서 그 상황에 집중력을 잃지 않더라고요.
0: 네.
1: 마지막에는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냈습니다.
0: 네.
1: 이런 수비 하나가 0대0 팽팽한 경기에서 상대의 장타를 지어버리는 수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NC전으로 넘어갑시다. NC에 가서 이제 그동안 패했던 걸 만회해야 되는
1: 네네.
0: 그 두 번의 경기가 있는데 1차전 토요일 경기에서 기아가 이제 NC를 5대1로 이기면서 그 지긋지긋한 8연패를 끊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1승이 아니죠.
0: 그렇죠.
1: 네, 올 시즌 NC에서 NC전에서 2승 11패. 정말 어려웠거든요.
0: 네.
1: 많이 꼬이는 어떤 그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0: 네.
1: 그런데 즐거운 토요일 주말 네. 드디어 8연패에서 끊어냈습니다.
0: 네. 네. 네,
1: 특히 좋았던 건 초반부터 기아가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0: 네.
1: 2회 김오령이 출루를 하고 김태군이 적시 2루타를 때려냈고요.
0: 네.
1: 3회에는 한주수가 볼넷으로 나가면서 카스트로가 안타. 나성범의 몸에 맞는 공으로 만루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김선빈이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점수를 냈고요.
0: 네.
1: 그리고 5회는 나성범이 구창모 슬라이드를 받아쳐서 140m 대형 홈런으로 시즌 28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0: 네. 저기 이날 경기의 이제 중심은 역시 기아의 선발 투수 내일의 공이 큰데요.
1: 네, 내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내일. 내일이 원래 NC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0: 그랬었죠,
1: 선수거든요.
0: 그랬었죠.
1: 지난 2년 동안 NC전 4경기 23과 3분의 2이닝 2실점 평균자책점이 0.76 3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NC전 3경기를 모두 패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날 경기는 좀 더 중요했습니다. 결과는 6이닝 3피안타 1볼넷 6탈삼진 1실점 특히 6회 무사 1-3루 2기에서 희생플라이로 1점만 내주고
0: 네.
1: 박민우 땅볼 블레인을 3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추가점을 막아냈습니다.
0: 네.
1: 이날 내일은 투심을 중심으로 커터와 스위퍼를 섞으면서 NC 타자들의 타이밍을 아주 잘 뺏었습니다.
0: 네네. 요즘은 기아가 선발 투수들이 상당히 안정된 경기를 보이고 있어서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이제 본인의 그 실력,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1: 네네.
0: 자, 그런데 이제 선발 투수 내일뿐만 아니라 불펜 투수들의 투구 내용 중에서 이 조상우 선수가 아주 또 좋은 기록을 남겼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경기에서 7회 전상현이 나오고
0: 네.
1: 8회 조상우가 깔끔하게 막았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조상우는 이날 통산 100홀드
0: 네.
1: 라는 의미 있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0: 네, 네.
1: 9회 이의리가 조금 흔들리면서 주자 1, 3루까지는 갔지만
0: 네.
1: 끝까지 실점하지 않았고
0: 네.
1: 아웃카운트 3개를 3진 처리했고요.
0: 네.
1: 선발이 6이닝을 버티고 불펜이 3이닝을 책임을 졌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이제 대기록인 통산 100홀드를 기록했는데요.
1: 네네.
0: 아주 참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네네. 자, 2차전으로 넘어가죠. 기아가 이제 주말 마지막 경기인 창원에서 원정 2연전을 모두 잡았습니다. 3연승으로 기록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주말 창원 원정에서 네. NC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0: 네.
1: 특히 의미가 있는 거는 NC전 8연패를 끊어냈다는 점. 그리고 올 시즌 유독 NC만 만나면 고전을 했는데
0: 네.
1: 이번에는 투수진이 안정감을 보여줬고
0: 네.
1: 타선도 필요한 순간 점수를 뽑아줬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연승 흐름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제 남은 경기가 많지 않은 만큼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0: 네.
1: 3위 경쟁에서 최대한 승수를 쌓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0: 네. 그 선발 선수가 이제 시라가와 투수인데 5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아주 좋은 피칭을 해줬어요.
1: 네네.
0: 그런데 저는 이날의 주인공은 박정우 선수. 응? 박정우 선수가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1: 들어요. 그렇죠.
0: 좀 칭찬 좀 해 주십시오.
1: 어제 경기의 분위기를 바꾼 박정우 선수의 아주 짜릿한 한 방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8회 무사에 김선빈, 김호령이 연속 볼넷으로 나갔고요. 네. 하주석이 뜬공으로 주자들이 진루를 하고 이호연이 볼넷을 얻으면서 2사 만루가 됐습니다.
0: 네.
1: 여기서 박정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경기를 보고 있었지만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3타점 싹쓸이 3루타 2대4를 단숨에 네. 5대4로 뒤집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특히 2사 만루에서 나온 장타라서 데미지가 아마 더 컸을 겁니다. 네. NC 입장에서는.
0: 네,
1: 김동 박재현이 빠진 상황에서 박정우가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것이 저는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0: 수비에서도 한 두 개는 잘 잡아줬어요. 네.
1: 그래서 선수 수비는 잘하죠.
0: 그럼요. 그래서 김도영, 박재현이가 빠졌지만은 이런 박정우 선수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 순간에 네. 여기서 성공해야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이리 선수가 아슬아슬했지만은 또 잘 막았어요.
1: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네.
0: 뭐 그게 또 일부러 그러니까
1: 이리가 올라와서 첫 한단은 삼진을 잡았는데
0: 네.
1: 박권우에게 볼넷을 내줬고
0: 네.
1: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김희집을 삼진으로 잡으면서 투아웃 잘 잡았어요.
0: 네.
1: 그런데 볼넷이 나오면서 또 이사 만루가 됐습니다.
0: 네. 네.
1: 마지막 안중열 타구를 6교수 땅볼로 잡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0: 네.
1: 8대 4에서 8대 6까지 쫓겼지만 마지막 분위기를 버텨냈습니다. 이효재 선수가.
0: 네.
1: 어제 기아는 시라카나가 잘 버티고 박정우가 한 방으로 뒤집어 경기를 뒤집고 이효리가 마지막을 지킨 경기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서 관중들을 흥분시키고
1: 네.
0: 그리고 빠른 볼로 처리하는 이리 선수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또 간장을 힘들게 만드냐. 관중들은 아직 시청자 하시는 TV를 보시는 분들의 그냥 가슴은 그냥 힘들어요. 근데 여기 또 자기가 마무리 하잖아요.
1: 네.
0: 아무튼 뭐 다행히.
1: 그러면서 뭐 성장하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마무리 되시려나 이희리 선수 선발로 뛰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자, 다음 주 기아가 아주 중요한 경기. 특히 LG와의 2연전이 있어요.
1: 네,
0: 3위와 4위의
1: 맞습니다.
0: 이제 전투.
1: 네. 다음 주 경기는 많지 않죠.
0: 그렇죠.
1: 네, 월요일과 내일, 오늘과 화요일은 내일까지는 쉽니다.
0: 네.
1: 수요일에 잠실에서 두산과 한 경기를 치르고요.
0: 네.
1: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또 휴식을 하고요.
0: 네.
1: 주말에는 광주로 돌아가서 LG와 2연전을 갖게 됩니다.
0: 네.
1: 경기는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고요.
0: 네.
1: 특히 LG와의 3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두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두산전 잘 준비하고
0: 네.
1: LG와의 2연전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게 이번 주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0: 기아가 계속 연승을 하니까 저는 기아보다도 LG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죠.
1: 지금 LG가 흐름이 좋아요.
0: 그러니까.
1: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고.
0: 네네.
1: 예. 그래서,
0: 아무튼, 흐름 말로 박 터지는 싸움 벌어질 것 같아요. LG와의 경기.
1: 네, 기대됩니다. 예,
0: 그건 무조건 기아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고.
1: 그렇죠.
0: 네네.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 신인 드래프트 날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네네. 좀 설명해 주시죠.
1: 지금 11시가 다 돼가니까 앞으로
0: 네.
1: 3시간 뒤에 기아가 전체 3순위로
0: 네.
1: 선수를 지명하게 됩니다.
0: 네네. 그런데 1순위, 2순위, 3순위 누구누구예요?
1: 1순위는 키움의 부상고 자완 하연승. 2순위는 두산은 2순위가 두산이죠.
0: 네.
1: 서울고 김지우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네. 자 그러면 기아는 지금 두 명 놓고 누구를 뽑을 것인가 행복한 고민. 하고 있는데
1: 한현승하고 두산 김지우를 빼고 나면
0: 네네.
1: 3순위가 이제 기아가 되겠죠.
0: 박근서 선수가 있고 네. 이호민 선수가 있잖아요.
1: 네. 기아 후보로서는 지금 박근서와 이호민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있죠. 네,
0: 박근서는 이제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 자원 투수이고 네네. 이호민 선수는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서 아주 그 맹타를 퍼붓고 있는 네네. 타자인데 감독님은 누구 뽑을 것 같아요? 한번 내기. 아, 박근서냐 이호민이냐. 빨리 선택해요. 끝나가요.
1: 선배님은 이호민이잖아요.
0: 그렇죠. 아니 본인이 투수 출신이라고 해서 박근서라고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1: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저도 지금 많이 좀 이 두 분 이 헷갈리긴 하는데 결정을 지금 제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0: 저는 타자입니다. 그래야 이호민 선수.
1: 저는 그럼 박근서로 하겠습니다.
0: 그럼요. 그러면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점심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에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을 지나 10시 정도의 밤이었는데요. 매일 지나다니는 아파트 단지인데 길을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조금 전 걸어왔던 뒤쪽, 조금 위를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아래 어느 집 베란다 창이 보였고요. 그 창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략 3층쯤 되는 높이였는데요. 그 창문 바로 앞까지 초록빛 전나무 두 그루가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3층쯤 되는 집의 베란다 창문까지 나무가 자라 있었던 거예요. 아파트가 처음 들어섰을 때 심었을 그 작은 나무가요. 아파트가 한 15년 정도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한 게 15년 정도 기억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 심었을 그 작은 나무가 어느새 3층 창가에 닿을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아파트 3층 정도의 집, 그 집의 베란다 창까지 자란 초록빛 전나무, 그리고요 제가 늦은 밤에 봤으니까요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보였는데요. 아마도 백열등이었는지 따뜻한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초록나무가 창가에서 그 노란 불빛을 감싸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풍경을 한참 올려다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집에서는 창문을 열면 손을 뻗어 닿는 곳에 나무가 있겠구나. 산속 어딘가에 머무는 기분일 것 같고요. 집에서 키우는 커다란 화분 같기도 하겠고요. 만일 제가 그 집에 살았다면요. 저는요. 아침마다 물도 주고 싶고요. 손을 뻗어서 인사하듯이 초록 나무에 머리를 쓰담쓰담 하고 싶기도 하고요. 마침 3층 베란다 창문 딱 그 높이 정도로 나무가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만 뻗으면 나무의 머리 부분이 닿는 그 위치였습니다. 때론 하이파이브 하듯이 나뭇잎에 손을 대어보기도 하고요.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오늘 어땠어? 하고 말을 걸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요. 반짝이는 전구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요. 나무가 3층까지 자라있고 3층 창문을 통해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너머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는 거겠죠. 그렇게 물을 준다면요. 아랫집에 물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요. 그건 좀 참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 베이칸도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창문을 열고 닫습니다. 환기를 하려고, 날씨를 보려고, 빨래를 널려고 문을 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창문을 열었을 때요.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아파트나 상가 건물 옆동의 벽이 보일 수도 있고요. 창문을 열면요. 주차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원이 보일 수도 있고요. 아, 이런 경우는 참 좋겠네요. 아파트 창을 열었는데 앞에 푸른 공원, 그리고 푸른 공원에 있으면 공원 위에는 다른 건물이 없으니까요. 푸른 하늘도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겠죠. 봄이면 나무들이 푸르러지는 걸, 연두빛으로 바뀌는 걸 보겠고요. 여름에는 파란 하늘과 이제 녹음이 짙어가는 나무들이 공원에 보이겠고요. 가을이면 단풍이, 겨울에는 소복하게 쌓인 하얀 눈의 풍경도 볼 수 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공원이 보이는 풍경은요. 공풍권인가요? 공풍권? 뭔가 권법의 이름 같기도 하네요. 역 근처에 살면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창문을 열면 공원 풍경이 보이는 공풍권 말입니다. 저는 선택할 수만 있다면요. 역세권보다는 공풍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 또 다른 누군가의 창문이 앞에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아파트를 좁은 공간에 높게 짓다 보니까요. 촘촘하게 아파트를 다닥다닥 간격이 너무 좁게 짓잖아요. 그래서 정말 창문을 열면 앞집에 창이나 벽이 가깝게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땐 창을 여는 것조차도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늦은 밤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 사이길을 걷다가 본 창문은 달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문 앞 풍경이 달랐다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초록나무가 있는 집이었어요. 네,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창을 열어본 건 아니지만 밖에서 보면 정말 3층 높이의 창문 바로 앞에 초록나무 두 그루가 창에 딱 붙어서 있었거든요. 정말 창문만 열면 어떻게 보면 창문의 유리창에 초록나무가 거의 다 있어서 창을 열면 집 안쪽으로 약간의 나뭇가지가 쑥 밀려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초록나무는요, 소나무는 확실히 아니었고요. 전나무이거나 아니면 잣나무 그런 느낌의 초록나무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잣나무 같았어요. 그것도 3층 정도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창 너머까지 나무가 자라 있었던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마다 전체 높이는 총 18층이었고요. 제가 본 그 전나무와 같이 있는 그 아파트도 그 단지도 18층이었고요. 그 동도요. 그 중에서 3층까지 초록색 나무 두 그루가 자랐는데요. 딱 그 한 집만 그랬습니다. 전나무가 아파트 조경수로 여기저기 많이 심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창문 바로 앞에까지 자란 곳은, 다른 곳은 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웠던 흔적이 없는 걸 보면요. 그 앞에만 우연히, 네. 처음에 그 정도로 자랄 것을 뭐 생각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 집만 유일하게 창문 높이까지, 바로 앞까지 초록색 전나무가 가깝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 부러웠습니다. 한참을 서서 보기도 했고요. 그 아파트에 산 지 제가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날 유난히 아마 밤이어서, 또 제가 살고 있는 동은 꼭 그 제가 봤던 전나무가 있던 동을 지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좀 더 가까운 거리로 다니다가 그날은 왠지 걷고 싶어서 좀 천천히 걷다가 그 동을, 그 호수 앞을 지났던 거예요. 그 아파트 앞을 지났던 건데 밤이어서 노란색 불을 켜놓으니까 아마도 백열등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형광등이나 LED 같으면 뭔가 흰색의 불이었겠죠. 그러면 흰색이었으면 지금처럼의 기억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초록나무와 노란색 불빛이어서 더 저의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폰을 꺼내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SNS에 아직 안 올렸구나. 이제 올려야겠네요. 방송했으니까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특히 나무가 많이 자라서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집을 너무 가리면 싹둑 하고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무가 창문까지 자라면요. 햇빛을, 집안에 들어오는 햇빛을 가릴 수도 있고요. 또 나무에 벌레가 있거나 아니면 여름처럼 모기가 많을 때는 아무래도 나무가 울창한 곳에는 모기가 서식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집에 피해가 없게 전정을 하죠. 제가 사는 아파트도 주기적으로 보통 1년에 최소한 한 번씩은 전정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도 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나무는 제가 일부러 가서 봤는데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나무를 어떤 때는 싹둑 자르고 나면 너무 그렇게 볼품없이 잘라놔서 나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그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분명히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3층 정도의 집 창문까지 자란 나무면 그 집에 방해가 될까봐, 피해가 될까봐 잘랐을 텐데요. 그리고 거기를 제외하고 비슷한 높이의 전나무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유해를 싹둑싹둑 자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전나무와 창문을 봤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정을 할 때요. 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요. 어쩌면 그 집에 사는 분들이 그 나무는 그냥 자르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자르지 말고 유지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흔치 않는 장면이거든요. 3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바로 앞까지 자란 나무를 보기가 보통은 힘들죠.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정말 유리창에 다 있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만일 정말 그 집에 사는 분들이 아파트 창문까지, 3층, 내가 사는 집, 우리 집 창문까지 다 있는 그 나무를 자르지 말라 달라고, 보존해 달라고 한 거면요. 정말 멋진 분들이십니다. 제가 그 나무를 부러워했던 것만큼요. 아마 저도 비슷한 경우였다면, 그와 비슷한 상황의 집에 살고 나무가 창가까지 올라왔다면 나무를 자르지 말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방송 중에 이전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화초나 나무 가꾸는 거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창문까지 초록나무가 자란 그 집은요. 그 집에 사는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창가를 바라보면 가지 끝에 앉아있는 아침 햇살을 볼 것도 같고요. 비 오는 날에는 그 잎 끝에 맺힌 빗방울도 볼 수 있고요. 바람 부는 밤에는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도 들릴 테고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늘 창가에 품고 앞에 두고 사는 느낌일 거예요. 이제 겨울이 오면요. 나무 위에 소복하게 흰눈이 쌓이기도 할 텐데요. 창문에서 손만 뻗으면 나무에 쌓인 눈을 만져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스마트폰으로 사진 몇 장을 찍었는데요. 참 따뜻한 따스한 느낌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제가 위를 바라보게 됐고 한참 동안이나 그 앞을 서성거리면서 보기도 하고 또 이쪽 방향에서 보기도 하고 저쪽 방향에서 보기도 하고 사진까지 담았죠. 그날 찍은 사진은요. 책갈피 보이는 라디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그 장면이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았는데요.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노란 불빛과 나무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노란 불빛은 백열등처럼 노란 불빛은요. 사람이 사는 온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초록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람의 온기와 나무의 생명이 그리고 노란 불빛과 초록나무 잎이 한 장면에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포근해 보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도 아니고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물론 제가 보이는 날에는 사진으로 이제 올려드리겠지만 까만 밤에 노란 불빛에 비친 초록나무 바로 창가에 있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나무가 3층까지 자라는 동안 걸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된 지 이제 거의 15년 정도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보통 아파트 단지를 새로 만들면
공원처럼 아파트 주변에 뭐 꽃들도 심고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는데요. 처음엔 작은 나무를 심잖아요. 큰 정말 키 큰 나무를 심는 경우는 드물죠. 그 작은 나무가 지난 시간만큼이나 쑥쑥 자라서 3층 창가까지 자란 겁니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계절을 보내며 조금씩 자랐을 테고요. 입주민들이 이사오고 아이들이 자라고 또 누군가는 떠나가는 동안에도요, 이사가는 동안에도요, 나무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세월을 살아온 셈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속담이었던 것도 같고요. 격언이었던 것도 같은데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3층 창가의 전나무도요. 누군가 오래전에 심어준 덕분에 그날 밤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으니까요. 누군가의 지나간 그때가 지금의 풍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창가의 나무가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에 대한 재밌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도 언뜻 예전에 들었던 기억에 있어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검색을 해봤는데요. 1980년대에 미국의 연구자 로저 울리가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을 살펴봤는데요.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는 병실의 환자들이 벽돌 벽만 보이는 병실의 환자들보다 퇴원이 빨랐고요. 진통제도 덜 썼다고 합니다. 창문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가 사람의 회복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좁은 베란다예요. 아파트 보면 베란다에 보통 화분이 전혀 없는 집도 가끔은 있겠지만 보통 화분 한 개 이상은 있죠. 뭐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으로 구입을 했거나 그리고 이것도 역시 예전에 책갈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베란다는 정글입니다.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화초가 꾸는 걸 좋아해서 화초가 가득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베란다에 마치 화원처럼 꽃이나 식물들, 화초들 가꾸는 분들 많으시죠. 정원처럼요. 요즘 반려식물이 인기가 많은 것도요. 어쩌면 우리가 나무와 풀이 있는 창밖을 그리워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어릴 적 외갓집 마당의 감나무처럼요. 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한쪽에 있었던 커다란 느티나무처럼요.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나무 한두 그루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많은 사람이 집안에 커다란 초록나무를 들이고 그 나무에 반짝이는 장식을 하는 게 로망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자체가 설레기도 하지만 나무에 장식할 그 기분에 설레기도 합니다. 여기 전재편 방송국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나무에 장식을 하거든요. 12월이면 석 달 정도니까 금방 오겠네요. 네, 보통 11월 말부터 장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나무에 장식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 꼬꾸마였을 때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꼭 실제 살아있는 생나무, 생화가 아니더라도 그런 나무들은 비싸서 거의 만날 수도 없고요. 뭔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것도 요즘처럼 요즘은 조화가 인조 나무들이 정말 실제 나무와 구분이 잘 못할 정도로 가까이서 봐야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나오죠. 근데 그때는 멀리서 딱 봐도 저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무다. 네, 그 나무 하나 사는 것도 저에게는 큰 설렘이었는데요. 어머니를 막 졸라서 그런 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샀지만 처음에는 못 샀고요. 아, 뭐 그런 걸 사냐고 집에서 그러셔서 네, 비싸서 못 샀고 대신 그땐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는데요. 마당에 큰 나무에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좋은 네, 생각 떠올리면 네, 행복해지는 그런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집안에 있는 화분에 심었던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크게 자라더라고요. 거기에 깜빡이 전구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너무 마음이 설레고 그래서 늦은 밤까지 보고 한참을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날 밤 제가 봤더니요, 창가에 살아있는 전나무가 서 있던 집은요, 매년 겨울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 그 나무를 품고 사는 집인 셈인 겁니다. 노란 불빛 옆에서 전구가 반짝이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요, 벌써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그 3층 집 주인이었다면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네요. 13년 전에 아파트가 지어지고요, 작은 나무가 심어지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훌쩍 자라서 아파트 3층까지 키가 클 동안에요. 그만큼의 시간 동안 저의 시간도 흐르고 지났을 텐데요. 13년, 15년, 네. 15년 전에 아파트가 지어졌죠. 제가 13년 전에 이사를 간 거고요. 그 지난 시간 동안 작은 나무가, 전나무가 3층의 높이까지 클 동안 제 일상엔, 저의 마음엔, 그리고 저의 주변과 상황엔 또 그만큼의, 그 시간만큼의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아이유 비밀의 화원.

아이유 비밀의 화원 듣고 오셨습니다. 원곡은 이상은 씨가 불렀던 노래였죠.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35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33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내용은요. 가을을 맞아 책상을 정리하던 중에 서랍 속 깊은 곳에서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을 발견한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그 수첩을 펼치니까요. 오래전 잊고 지냈던 시절의 공기와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서랍이 요즘처럼 마음이 어지러운 시기에 오히려 위로가 되어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래된 낡은 수첩의 메모와 낙서를 보는데요. 저도 모르게 위안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는요. 수만 장의 디지털 사진이 있지만요. 어떤 때는 사진을 찍었다는 기억도 잊혀질 때가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사진은 특히 스마트폰은 일상에서 갖고 다니니까 자주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계속 폰에 이렇게 데이터로 남아있기만 하지 사진을 다시 찾아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사진을 찍었던 기억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필요할 때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래된 필름 사진은요. 어찌 보면 그 사진 한 장에 더 많은 기억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지어주셨던 솜 이불의 촉감이 그렇고요. 어릴 적 벽에 그어놓은 키 눈금. 또 낡은 교과서 속 낙서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도 말씀드렸어요. 공테이프에 예전에는 녹음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공명을 쭉 적어가면 음반사, 테이프사에 갖다 주면 사장님이 제가 적었던 리스트에 맞게 노래를 테이프 안에 넣어주죠. 그때는 지금처럼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테이프에 노래를 녹음하고 공명을 적어서 붙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왔다 갔다 테이프를 여러 번 들으면서 그 스티커가 낡아서 떨어지는 바람에 듣기 전에는 공명도 모른 채, 그래서 그렇게 정말 아끼던 공테이프에 노래를 녹음했던 테이프는 아직도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티커가 다 떨어져서 어떤 노래인지 몰라요. 그리고 들어보고 싶은데 카세트가 지금은 집에 없어서 못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개인적인 추억도 더듬어 봤던 시간이었어요. 낡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삶의 시간과 세월이 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마치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끼워둔 책갈피처럼요. 지금의 하루하루가 한장한장 넘겨가는 책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134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요즘은 밤에 쌀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따뜻함이 좋네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죠? 불과 1, 2주 전만 해도 덥다고 요란스러웠잖아요. 히읗, 눈물 찔끔 이모티콘. 하루의 온도차가 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하트와 웃는

는 이모티콘 남겨주었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가 온도차가 느껴지더라고요. 지난주 책카페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몸에 열이 많아서 밤에 잘때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근간에는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새벽녘에 추워서 일어나서 창문을 닫고 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더 많이 추워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만나는 지인분들도 아, 네, 쌀쌀함을 떠나서 이제 춥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디건처럼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본격적인 가을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온도차가 일교차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린 소나무님도요.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칸돈님, 아무래도 가을 타시나 봐요. 가을은 다른 계절보다 감성이 진해지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더 나고 그러네요. 감기 조심 허시구요. 하시구요가 아니고 허시구요. 살려서 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도 가을 타나 봐요. 수영님 글을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을을 더 느끼게 되는 이유가 봄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겨울 추움을 네, 꽁꽁 얼었던 마음이나 주변의 온도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겨울에 못 봤던 네, 초록초록초록 연두가 막 자라면서 꽃도 오랜만에 막 벚꽃도 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가을은 아직은 본격적인 단풍철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만으로도 그 여름에 정말 땀 뻘뻘 흘리고 습하고 무더웠던 계절을 지나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뭔가 마음도 더 센티해진다고 하죠. 생각도 많아지고, 네. 덥고 하면 생각이고 뭐고 안 나죠. 그런 계절,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영님도 감기 조심 허시고요. 네. 이어서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방송 듣다가 저는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일기장도 생각났고요. 특히 편지가 생각났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편지를 참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쓰기는 제가 더 많이 썼고요. 가끔 오는 답장들이 그래도 많이 모였어요. 우표를 붙여서 집으로 보내기도 했고, 그냥 쪽지로 접어서 준 적은 더 많았고요. 이렇게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나 메모를 하나도 안 버리고 모두 모아놨습니다. 모아만 놓고 점점점점점점점 언제가 마지막으로 봤을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마 20년은 더 됐을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기억에서조차 잊고 있었는데 칸도 DJ님 덕분에 생각났어요. 어디 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주말에 찾아봐야겠습니다. 박스 안에 넣어뒀거든요. 그 박스를 열어서 편지를 보는 순간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겠죠?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다양하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박스 안에 수빈님이 넣어두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경우도 있거든요.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끼는 오래된 물건들은 제 책상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둔 것도 있고 많다 보니까 박스에 조심조심히 네. 그 뽁뽁이 같은 것도 혹시라도 상처입을까봐 그 물건들이요 같이 보관해뒀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는요 이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사를 하고 하면서 정말 아끼는 카세트 테이프를 박스에 넣어뒀대요. 그리고 이제 이사하면서 많이 버렸는데 정말 아끼는 것을 박스에 넣어뒀는데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대청소를 할때 이제 버릴 것들 빈 박스에 막 넣잖아요. 그 박스를 버릴 때 모르고 그게 함께 딸려가서 버려서 그걸 바로 알았으면 내려가서 분리수거하는 그곳에서 가져왔을 텐데 잊고 있다가 문득 테이프를 생각이 나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불사불사불사, 그때 버렸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네, 수빈님도요, 잘 보관해두세요. 저도 그말 들은 다음에는 뭔가 대청소하고 버릴 때마다 박스 안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곤 합니다. 20년은 더 됐다. 예전에 학창시절에 주고받은 편지와 메모요. 20년 동안 못 보긴 했지만요. 그래도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게 지금 내가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추억이 떠오르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도경수,
로스트.

you. 도경수 로스트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방송이죠. 134회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폰이 그래요. 히읗히읗히읗. 예전에 틱틱틱 눌러쓰던 폴더 폰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 폰을 열어보면 예전 문자들도 다 있어요. 히읗히읗히읗. 20년도 더 된 보물입니다. 히읗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지훈님의 글에 민영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폴더폰 히읗히읗. 저도 방구석 어딘가에 있을 텐데 히읗히읗.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글 보면서 생각해보니까요. PCS폰이라고 그러죠. 저도 스마트폰 사용하기 전에 PCS폰을 한 3번 정도? 4번 정도 기기를 바꿨는데 생각해보니까 보통 저 이런 거 안 버리거든요. 근데 다 버린 것 같아요. 왜 버렸죠? 스마트폰은 제가 스마트폰을 2001년, 2년 정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니죠. 2001년, 2년이 아니고 2011년, 12년 정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은 기기 변경을 할 때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거 외에도 4개가 지금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카메라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 보이는 날에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PCS폰은 폴더폰은 저도 사용했는데 하나도 없네요. 아쉽습니다. 대신 호출기는 하나 있어요. 네. 핸드폰 나오기 이전에 삐삐라고도 불리죠. 호출기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때 그 당시에 대학생 때 기억도 나고 말씀처럼 보물이네요. 추억이 담긴 보물이죠. 지훈님과 민영님은 지금 방구석 어딘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앞서 수빈님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서랍 속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너덜너덜해진 수첩 이야기를 했는데 편지 얘기, 메모 얘기, 그리고 이제 폴더폰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보관은 해놨는데 본지가 오래됐다. 어딘가에 있겠다. 한번 이번 가을에 좀 시원해지면 청소할 때 땀도 안 날 테니까요. 한번 추억 겸 가을은 왠지 감성, 추억 이런 거 잘 어울리잖아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찾으시면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이어서 종부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카톡 공예라고 할 만큼 하루에도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폰이나 스마트폰으로 메일도 쉽게 보내지만요. 예전에 인화한 사진과 손편지에는 정이 있습니다. 신중하기도 하고요. 빠르게 생각이 변하지만 그 정은 점점점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물론 요즘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톡을 보낼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보낼 때가 있지만 보통은 대화하듯이 생각날 때 문득문득 짧게 보내긴 하죠. 근데 예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인화를 한다고 하면 현장소에 가서 또 돈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상황으로 좀 많은 고민과 정성을 들여서 했던 편지도 그렇고요. 사진도 그렇고요. 그랬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정도 많이 있고 그만큼 보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어서 소망드린님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을을 더 타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땀 뻘뻘 흘리던 여름을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옷깃을 여민과 동시에 쌀쌀함에 몸도 움츠려듭니다. 가을이 되면서 올해도 벌써 반절이 다 지나고 연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에 마음도 추워집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때는 정말 방송처럼 옛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칸도 진행자님과 방송 청취자님 모두 올 가을에 연말에 행운 만땅한 시간 적금 타세요. 히읗히읗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이자까지 많이 붙어서 행운 만땅 이자 더해져서 올 가을과 겨울에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망드림님도 그리고 책갈피 가족분들도 소망드림의 말씀처럼 올 가을에 더 많은 행운이 함께 하실 거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은 누스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방송도 너튜브가 아니라 라디오 안테나를 통해서 듣는 게 더 운치 있고 좋았어요. 주파수 채널을 돌려가며 맞추기도 하고
왜 지직거릴까 하면서 이리저리 라디오를 옮겨보기도 하고요. 안테나선을 돌려보기도 하고 그땐 당연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불편한 거잖아요. 지금은 폰이나 컴으로 방송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요. 그래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라디오 이모티콘, 웃는 이모티콘 익살스럽게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루시님 글을 보고 나니까 그러네요. 당시에는 불편한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TV도 그렇고 TV도 케이블이 아니었을 때는 안테나로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그랬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라디오도 안테나를 쭉 빼서 물론 요즘도 그렇게 듣지만 그리고 승용차도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은색 안테나를 쭉쭉쭉쭉쭉 빼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지직거리는 거 불편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몰랐지만요. 그때는 당연하게 알았지만요. 그리고 편지도 앞서 여러분이 남겨두신 편지도 사실은 손으로 한자 한자 쓰고 틀리면 뭔가 화이트로 지워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다시 적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표를 사서 붙인 다음에 그리고 풀로 다시 붙이고 또 우체통에 넣어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그리고 지금은 텔레비전이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채널이 몇 개 없었을 때 그때가 저도 가끔 누치님 말씀처럼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게 편리해지고 디지털화 됐지만 10년? 30년? 지나고 나면 지금도 아마 또 다른 형태로 그리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어서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감기 환자가 많다더니 감기에 걸렸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고 머리도 아프고 다행히 심하진 않아서 이러다가 빨리 낫길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지난주 지난주와 비교해서 올해 이번 주에 책갈피에 올려주신 청취자분들의 댓글에 감기 조심하세요 글이 많아요. 그만큼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고 일교차가 심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선배님은 감기에 걸리셨네요. 아, 유행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번 감기가 또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아프진 않는데 어설프게 아프면서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선부님 빨리 감기 나으시고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김상기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세월 여류라는 말이 있죠.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어느새 한 해의 끝을 향하는 걸 보면 시간 참 빠릅니다. 올 가을에 마음에 다짐하고 품은 생각이 시원스럽게 다 이루어지실 겁니다. 라고 글 남겨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예전에 내 손때가 물었던 수첩,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폴더폰, 그리고 라디오 지직거리면서 라디오도 이제 보기 힘들죠. 그런 물건들 그렇게 사용했던 거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김상기님이 적어주신 말처럼 세월 여류이네요. 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의 흐름에 오늘도 시간이 지나고 있네요. 네, 좋은 기억만은 가을 이어가시길 기대합니다. 한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단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단풍이 절정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주변 나무들에 빠르게 든 단풍이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서둘러 가을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아니에요. 네, 서둘러 가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언젠가부터 가을이 너무 짧아져서 한참 덥다 덥다 하다가 선선한 바람 불어오는가? 새벽에 춥다. 문 좀 닫고 이제 긴 소매를 내야 되는가? 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추워지죠? 네. 서둘러서 가을을 준비하고 맞이하시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가을 한번 잘 맞이하시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 그대라는 시.

태연 그대라는 시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34회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지난 기억이 담겨있는 물건을 보게 되면 그때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지난 것에 대해 미련을 갖거나 지난 시간을 그리워해봐야 앞으로에 대한 시간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자칫 지난 시간에 너무 머물러 있거나 그리워만 하다 보면 미래를 사실 그대로 맞이하거나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첩은 정말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앞으로의 수첩에 매일매일 열심히 적어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고 앞이 잘 안 보이다 보니 칸두님의 말씀에 뜻을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건강한 가을 되세요. 라고 스카이 민님이 글 올려주셨습니다. 민님의 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감합니다. 과거에 너무 묶여 있으면 안 되죠. 네, 미련 참 마음이 그래요. 같은 상황이고 추억인데 어떤 때는 그게 미련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게 추억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고요. 그게 지금의 상황이나 마음, 때로는 여유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처럼요, 지금 이 시간 또 다른 그런 선물과 같은 것들, 추억들 만들어 가고 있는 시기고요. 앞으로의 수첩에 매일매일 열심히 적어가야겠다. 새로운 일을 이라고 스칼미님이 남겨주신 것처럼 올 가을에는 나중에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수첩을 들춰보는 것처럼 책갈피를 들춰보는 것처럼 지금을 생각할 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런 가을 만들어 가시게요.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정리를 하면서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받았던 편지들과 쪽지를 모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열어보고 모두 읽어보며 추억에 남기곤 했는데요. 뭐 그리 바쁜지 그렇게 못한지도 꽤 되었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일기부터 모아놓은 일기장과 수첩들이 갈색으로 바래졌길래요. 바스라질까봐 걱정되어 진공 지퍼백에 넣고 작은 제습제를 넣으려고 해요. 이번 주엔 넓디 넓은 공원에서 했던 큰 행사에서 일했는데요. 날씨는 더웠지만요. 너무나 예쁜 색의 파란 하늘과 수시로 펼쳐지는 예쁜 모양의 구름들을 보며 내내 마음이 좋았습니다. 순식간에 구름이 가득 찼을 때는요. 하트 모양의 구름이 있나? 아님 구름 사이로 하트 모양의 파란 하늘이 보이나 하고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하늘과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연두빛이었다가 짙은 녹음이었다가 이제 곧 가을 단풍으로 물들었다가 나뭇가지들의 색이었다가 눈 쌓인 하얀 설산으로 변하는 산을 바라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소한 작은 행복이 아닌 정말 크고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마음과 일상이 늘 행복으로 가득한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이시길 원해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중간중간에 남겨주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 국민학교 제가 일부러 살려서 읽었습니다. 초등학교라고 읽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적어주셨길래 또 국민학교라고 부르는 맛이 있잖아요. 또 오늘 지난 시간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구나 그렇습니다. 적어주신 글 중에 일기장과 수첩들 오래전에 적어서 모아놓은 수첩들이 바랬고 또 바스라질까봐 걱정돼요 라는 부분 읽으니까요. 저는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오래된 수첩이나 메모지 사진들에 시간이 지나면서 낡잖아요. 그러면 기억도 희미해질 수 있는데 그 기억이 바스라질까봐 걱정되어 보관을 하려고 한다, 제습을 하려고 한다 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공감했습니다. 네, 세연님도요 시작하는 가을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창문을 열면 저는 오늘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멋진 산의 풍경이 보이시나 봐요. 사계절에 다 보이는 네. 부럽습니다.

오늘 나루의 첫 갈피는요, 3층 베란다 창가까지 자란 전나무였죠. 초록색 나무와 두그루 나무와 창 안에서 비치는 노란 불빛과 관련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빅뱅의 If You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다른 일은 월요일보다는 좀 힘이 나죠? 굉장히 즐겁고. 왜 즐거울까요? 네, 추석이 있는 주죠. 한 주, 오늘, 내일, 모레. 뭐, 있다 보면은 추석 연휴가 코앞에다 왔습니다. 아, 그래도 모든 힘을 아껴서 오늘은 놀자.

네, 코르티스, 네드네드, 리센, 러버텍, 우즈, 드라우닝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 방송 중간에, 유튜브 채널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 이게 너무 설레었나 봐요. 추석을 맞이하는 기분이 너무 설레서 그러는 이런 실수가 나왔나 생각이 듭니다. 뭐,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이야. 노래만 나오니까 좋았겠지만. 아, 최근에 뉴스를 들어오면서 뭐 즐거운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뉴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최근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아무래도 공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아, 지방으로 특히 우리 지역으로 어울리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좋고 하여튼 먼저 저희가 큰 대기업도 좋지만 흔히 말하는 중견기업들도 많이 와서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방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향후 경쟁력도 생기고 살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게 이제 내가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난 움직이기 싫은데.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연의 만찬가.

태연 만찬가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좀된 뉴스지만은 부산이었던가요? 해서 공연장에서 공연을 주로 하는 소규모 공연장에서 관객이 춤을 춘 것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맞았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런 뭐 보니까 그 공연하는 곳에서 허가를 자체가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은 따로 허가 필요한가 봐요. 그게 없어서 영업 정지를 먹었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조례로 좀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전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우리가 소규모 공연을 하는 곳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흥에 겨우면 좀 춤도 추고 근데 춤 그것이 뭐 흔히 말하는 춤을 전문적으로 추는 곳이 아니잖아요. 공연 중에 흥이 올라서 같이 좀 뛰고 춤추는 건데. 그런 건 좀, 풀어줄 수 있는 조례를 빨리 좀 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뭐,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물론 그분들이 좀 세금을 좀더 많이 내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게 뭐 전문적으로 추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말에 아니면 뭐 특정한 날에 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걸좀 허락을 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프리티 베이비, 알렉스 샘슨, 박트맨, 테디 스윔.

Pretty Baby, Alex Simpson, Perfect Man, Teddy Swims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문제도 있고, 어렸을 때는 추석이 마냥 즐거웠었는데 이제는 약간의 부담이 되기도 하는. 아마도 다들 뭐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 추석 때 명절이 되면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만날 친구들도 다들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나이가 어느 정도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준비를 하는 게 됐더라고요. 즐긴다는 것보다 어느덧 즐기는 나이가 아닌 준비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세상은, 시간은 가만히 생각해, 계속 추석 연휴라고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네. 아유. 아, 지드래곤입니다. Missing You. 피처링 김유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노트북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서른즈음의 김광석이었습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라디오 방송 관련된 일도 하지만 공동체 여러분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글쓰기죠. 저희 이제 라디오 진행하면서 저희들의 그동안 사연이라든지 작가로 썼었던 것을 가지고 책을 한번 낼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해서 글쓰기 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애들 뭐 라디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반 스케치 과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은 이제서 어반 스케치를 배우셨던 분들, 배우고 계신 분들이 와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신청도 했었는데, 오늘 그 수강생 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방송 참석보다는 사연을 신청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의 지금은 이름을 알리지 못한 무명 화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며 놀았습니다. 그림은 제게 늘 가까운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어느 순간부터 그림 앞에서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내가 보고 느낀 순간을 내 방식대로 남기며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싶습니다. 내 눈에 오래 머문 장면들을 그림으로 남기며 나만의 화풍도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 장 한 장에 그때의 마음과 시간을 담아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은 세 곡을 보내주셨는데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Way Back Into Love, 휴거넌트죠.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 위하여 세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단 세곡 듣고 와서 신청하신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말하듯 부르는 목소리와 가사가 좋았습니다. 화려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노래라서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아,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영화 속 장면과 음악이 함께 떠오르는 노래라서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합니다. 휴 그랜트가 불렀죠. Way Back into Love. 제목처럼 주저하고 망설이는 마음까지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잔나비 특유의 감성과 가사가 좋아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 곡 신청하셨습니다. 아, 사연과 신청곡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반스케치 작가로서 나중에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은 놀자는 댓글에 신청곡을 올리시거나 전해주시면 생방송일 때가 있고요. 녹음 방송일 때도 있지만 댓글 남겨주시면 신청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것은요.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보시면은요. 라이브에도 오늘은 놀자가 있고 팟캐스트에도 오늘은 놀자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보면요. 댓글도 달고 거기 이제 홈페이지도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지 환영하면서 들어주를 자세가 돼 있는 열심히 하는 DJ. 이제 사실 오늘 기분이 좋게 출발을 했는데 약간 출발을 하면서 방송에 너튜브 방송에 차질이 생겨서 약간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뭐 중간에 음악이 조금 또 끊어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사다난한 생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은 놀자 DJ입니다. 아유, 재밌게 노래하는데 이런 걸로 놀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아까 저기 지방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공기업 지방 분산에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제가 그걸 잘 쓰다보면서 하더라고요. 눈밑 지방부터 재배치 좀 해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눈이 처지나 몰라요. 안 되는 날카로운 눈을 자랑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에서 신규 라디오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SNS에서 전주공동체 라디오를 찾으셔서 보면은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고요. 내가 이런 걸 한번 방송해보고 싶다. 그러면 기초 교육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방송이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선배들도 있고 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일단 도전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봐야죠. 하고 나서 해야지 뭐 해볼까? 해볼까는 넣어두시고 하자로 해서 많은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지금 현재 뭐 전주 지역에만 방송되 소출되는 소출력 방송이지만요. 너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다는 거. 방송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라디오는 이 부스 안에서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또 잘 모르겠고 할 때도 있고요. 추석 명절 남았습니다. 먼저 좀 뭐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요. 하여튼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추석 연휴, 그리고 오늘 정말 재밌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의 소현이 신곡을 냈는데 아주 노래가 재밌습니다. 이런 마음 가진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퇴사할게요. 나레이션 기안84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현희의 노영라드 진행자 현희입니다. 가끔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쭉 읽어보고 있으면 몇 년 전 한 장면이 아주 나중에 찍은 다른 영화와 이상하게 말을 주고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 지점이 있죠. 2019년 기생충, 조여정의 높은 담장 안에 사는 부잣집 안주인 영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26년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에서 조여정은 다시 부유한 삶을 사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느낌?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다른 사람의 삶을 찍는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 역할. 그 카메라 앞에는 해고 노동자와 그 아내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조영정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좀 핫한 인물인 거죠. 지난 9월 12일 가능한 사람으로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은자상을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희의 너흥라드에서 수상 소식만 전하기엔 조금 아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10년을 연기하고도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고 느꼈던 배우.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미지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택했던 배우. 그리고 연기가 무서워졌을 때 조차 조망치지 않고 뭔가를 택했던, 그게 연기로 택해졌던 배우. 오늘 48화 주인공 조여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곡입니다. 선우정아의 구애.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선우정아의 구애였습니다. 음악이 좀 뭔가에 갈구하는 듯한 그 보이스적인 허스키한 이 목소리가 왠지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제목부터 조금 구애, 누군가를 구애하고 갈구하는 조여정 배우도 그러지 않았나요? 한 번에 조여정의 배우가 된 배우, 그, 한 번에 된 배우는 아니었다? 라는 컨셉인 거죠. 사람의 마음? 사실 조여정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에서 복잡하고, 돈이 생기면 돈 때문에 복잡하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복잡하고, 인생이 다 그러지 않나요? 사랑하면 사랑에서 복잡하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복잡하고, 우리네 성인들은 또 성인 나름대로의 복잡함?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동안 그 SN에서 이런 걸 봤어요. 10대에 없는 거, 20대에 없는 거, 30대, 40대, 50대, 60대에 없는 거, 그러다가, 화면이 전환되면서 10대에 있는 거, 20대에 있는 거, 30대에 있는 거, 40대에 있는 거, 요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맞네. 우리가 없는 걸 찾다 보면 힘든데, 있는 걸로 찾다 보면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여정 배우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사랑에서 복잡하고, 돈이 생기면 돈 때문에 복잡하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복잡하고, 안 복잡한 게 어딨어요. 심지어 방에 혼자 갇혀 있어도 복잡합니다. 평범하게 출근해서 퇴근 잘하는 역할을 한번 찾아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배우 조여정의 시작을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약간 달라요. 1997년 패션 잡지, 그, 세시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모델로 데뷔를 했어요. 눈이 굉장히 또렷하고 이마가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97년도에 패션 잡지, 세시를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기억하거든요. 세시, 그, 모델들이 휘황찬란했어요. 그리고 패션 잡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니컬하면서도, 그 안에 데뷔하는 모델들 정말 만능처럼 보였거든요. 초기에는 드라마와 시트콤, 가면서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 역할을 많이 했고, 2010년 배우 조여정은 영화 쪽에서 완전히 다르게 방향을 좀 트는 성향이 보이죠. 방자전. 우리가 보통 이런 그 벗는 영화라고 하죠. 그런 영화를 찍을 때는 뭔가가 이슈가 있거나 배우 자체에 결점이 있을 때, 보완하고 싶을 때, 요럴 때 이런 역할을 하는데, 배우 자체는, 조여정 배우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 방자전, 우리가 알고 있던 춘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남자만 바라보는 정절과 사랑의 상징처럼 기억되죠. 그런데 방자하면 어때요? 방자. 방자의 춘향은 좀 달랐어요. 순진한 척만 하고 있지 않고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죠. 욕망합니다. 선택합니다. 조여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방자전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2년 뒤 후궁, 제왕의 첩. 이 아리까리예요. 이 후궁 제왕의 첩에서는 조여정의 색깔을 완전히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화연의 역할, 화연. 방자전에서는 욕망을 드러냈다면 후궁에서는 욕망과 생존이 뒤엉키는 그런 자세로 이 영화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재미있는 건 당시 조여정의 인터뷰를 보면 김대승 감독과 작업을 하면서 자신이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해요. 약간 감독들이 아니면 연출자들이 원하는 스킬대로 하면서 배우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에 거기에서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후궁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수위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조여정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 어떻게 내 직업을 정말 직업의식, 전문 윤리의식을 가지고 하는지를 좀 느껴볼 수 있는 대목 같아요.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촬영 과정 자체가 좋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가 중요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현이는 좀 조유정답다라고 느끼는 부분. 나는 잘한다. 이거보다 나는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라는 배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요. 내가 진짜 어디까지 재미있게 현희의 너영나들을 할수 있을까? 어느 작품까지 이야기를 하고 어느 배우까지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현희도 그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2014년도 더 흥미로운 말들이 있죠. 방자전과 후궁에서 주연을 맡은 뒤, 그 다음 인간 중독과 표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조금 포인트가 있었죠. 그때 조여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에게는 주연이나 조연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인터뷰용 멋있는 말이었을까? 그 뒤, 조여정이라는 필모그래피? 조여정을 좀 살펴봤을 때 조금 다르게 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이미지에 오래 머물지 않은 것 같아요. 조여정 배우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기억하고 싶은 말. 크게 보이는 역할보다 새롭게 보이는 역할을 하고 싶어 있고, 한 배우가 살아남는 방법, 꼭 앞으로 달리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앞으로, 옆으로 가고 싶고, 작아져 보이기도 하고, 다시 한 걸음 내딛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곡입니다. 윤상의 한 걸음 더.

0: 네,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왔습니다. 조여정의 작품이 조금 다르게 지금은 만나볼 거예요. 조여정의 방이라고 할까요? 방은 여러 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아니면 문을 열기 전에 이 기다림, 설레임, 기대? 이런 것들이 들릴 수 있어요. 작품을 조금 다르게 만나보자라는 거죠. 영화 제목만 쭉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조여정이 연기했던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한 번씩 찾아볼 거예요. 1960년대 군 관사. 인간 중도. 사실은 인간 중도 영화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음악 들었잖아요. 남편의 불륜보다 먼저 체면을 잇는 여자. 어떠신가요? 인간 중독에서는 조여정이 그런 역할. 간단히, 전쟁 영웅으로 돌아온 군인 김진평. 모두가 부러워하는 장교이고, 앞으로 더 높은 자리까지 갈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하 장교의 아내. 종가은우를 만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조여정이 연기한 사람은 바로 김진평의 아내. 숙진은 남편을 사랑하기만 하는 아내가 아니고 군 조직 안에 누군가와 가까워져야 하는지,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 그 사회의 룰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의 사랑에 빠지는 동안 숙지는 인사평가 시즌을 보고 있는 거죠. 남편은 로맨스 영화를 찍고 있는데 아내 혼자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좀 이상한데요? 내조 잘하는 아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조여정이 왜이 역할을 택했는지가 궁금하죠. 당시 조여정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오히려 김진평과 종가은의 사랑에 깊이 빠졌다라고 말을 하고, 진평의 대사를 거의 외울 만큼 그 사랑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사랑이 더 뜨겁게 보이려면 그들을 숨막히게 만드는 현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현실의 한 축이 바로 자신이 맡은 숙진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꽤 재밌지 않아요? 이 조여정 배우의 영화, 배우, 시나리오 택하는 요런 것들의 이 관계, 생각들을 좀 파헤쳐보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배우라면 내가 튀는 역할을 좀 선호하고 내 캐릭터를 어떻게 돋보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여정은 오히려 주연 배우를 돋보이게 하는 한 축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나는 좀할수 있는지, 작품을 볼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야 저두 사람의 사랑이 살아난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죠. 인터뷰에서 숙진 연기할 때 안경을 쓰며 마치 그분이 오시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아, 뭔가에 이 빙의한다고 하잖아요. 숙진은 안경을 쓴 순간 조여정이 아닌 본인이 아닌 그 인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방자전의 춘향이는 내 욕망에 솔직한 여자라고 아까 소개했거든요. 후궁, 화연. 화연은 살아남기 위해 욕망을 사용하는 여자. 그러면 인간 중독에서 숙지는 사회의 욕망을 너무 잘 읽는 여자. 아우, 조여정은 계속 다른 모양의 욕망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다 모든 영화가 어깨를 내보이는 그런 작품이었다라기보다는 뭔가를 다른 모양의 다른 색깔의 다른 고리의 욕망에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욕망이 갑자기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되돌아오는 거죠. 얼마로? 99억입니다. 99억의 여자 돈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정서연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없는 현금 99억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사실은 1억도 당첨되기 힘든 로또. 근데 정서연에게는 현금 99억 원의 돈다발. 정서연은 그 돈을 잡을까요? 우리는 만약에 모르는 돈이 내 앞에 툭 떨어졌다. 나한테 너 있고 네 거야 라고 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정서연, 조혜정 배우는 그 돈을 잡죠. 그리고 순간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옥이 시작됩니다. KBS의 공식 작품 소개에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사랑, 우정, 양심이 돈 앞에서 무너지고 숨겨졌던 욕망과 죄악이 드러나는 이야기. 이게 사실은 이제 작품의 시놉시스 같은 이야기인 거죠. 보통 이런 상황 한 번씩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막 그때 한순간순간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요? 나한테 99억이 생기면 인생 고민 끝이다. 그런데 드라마는 불러요. 정말 끝날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끝이 아니거든요. 통장 잔고 0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걱정거리가 99억 원어치가 생긴다 생각을 해보면 그거 잡을까요 말까요? 저는 그때는 조금만 잡고 그냥 던져? 이럴 것 같아요. 조회장이 맡은 정서연은 만약 그 돈이 눈이 먼 사람이 아니고 밟히면서 살아오다가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라는 돈을 움켜쥐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본인의 생각이 아주 흥미롭게 들어옵니다. 그 99억 원 이야기 할 때가 기생충 직후였다고 해요. 기생충에서는 보유하고 밝은 사모님 영교 연기를 하면서 조효정 배우는 99억 여자 제작 발표회에서 배우라면 그와 정반대 인물도 해보고 싶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딱 그거죠. 기생충의 부유층의 가정주부였다. 그 역할에서 99억의 여자. 정반대의 삶인 거죠. 앞선 세 작품은 욕망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는 구도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엔 정반대의 삶을 살아보는 인생 이야기인 거죠. 정서연 같은 삶을 상상하기만 하면 어렵지만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직접 연기해보고 싶었다는 거. 그리고 정서연의 매력으로 담담함과 대범함을 꼽았어요. 조효정 배우는. 생각해보면 같은 해 기생충과 99억 여자. 한쪽에서는 엄청난 저택에 가사도우미가 차려준 음식을 먹던 여자. 다른 한쪽에서는 99억을 들고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는 여자. 배우 입장에서는 캐릭터의 자산 규모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온도차가 있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의 재미를 조효정 배우는 작품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건 두 사람 모두 돈이 있다라는 거죠. 기생충에 있는 그녀도 돈이 있고 99억도 어쨌든 돈이 99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쩔지 몰라도. 차이는 하나. 기생충의 영교에게는 돈이 너무 자연스럽지만 99억의 정서연, 서연이에게는 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건인 거죠.
1: 이제는 좀 배경을 좀 바꿔볼까요?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데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 이 또한 조여정이었죠. 네. 전원 백수인 기택가족, 아들 기우가 부잣집 박사장 가족의 과외 교사로 들어가면서 가족 전부가 신분을 속인 채 하나씩 그 집에 취업을 하게 되죠. 조여정은 박사장의 아내 영교 역할을 합니다. 영교는 이상한 악당은 아니죠. 폭언도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일부러 괴롭히지도 않아요. 사람을 잘 믿고 아이를 걱정하고 상대에게 매우 친절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잘 믿는다는 거. 기택가족이 만든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믿어요. 다른 뉴스 채널에서는 당시 영교를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단순하고 순진한 인물로 설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교를 볼 때 뭔가에 좀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과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 같은 사람일까요? 영교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어떤 현실을 견디고 있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 조여정과 영교가 아주 재밌게 이 오버랩 되는 갈리는 투샷. 네, 조여정은 인터뷰에서 영교는

하려고 하면서 생각을 많이 걷어냈던 배역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죠. 연기란 정말 이상한 직업? 그 연기를 역할을 하는 분들을 이상하리만큼 자기 생각, 자기 생활 이런 것들을 걷어내면서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왜 조여정을 연교로 봤는지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조여정의 말을 따르면 봉 감독은 인간 중독에서 조여정의 특이한 기운을 받고 캐스팅 연락을 하면서 우리 영화 좀 이상해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여정은 저도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해서 캐스팅 그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어떤 유명한 감독이 전화가 와서 우리 좀 영화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럴 때, 이 전화를 받는 배우라면, 내가 또그 유명한 퀄리티 있는 배우라면 어떤 대답이 먼저 나갈까요? 어떤 내용인데요? 라고 물어본 어떤 작품인데요? 어떤 내용의 작품인데요? 뭐 이럴 수 있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근데 조여정 배우는 저 이상한 거 좋아해요. 그리고 그 결과의 작품은 기생충이었던 거죠. 좋아하는 이상한도 잘 골라야 하고요. 그의 조여정은 청룡 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고 수상 소감에서 아주 조여정다운 표현을 이야기하죠. 자신 어느 순간부터 연기를 짝사랑하는 존재처럼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든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불안이 오히려 계속 연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고 이야기를 나누어 줬어요. 흥미로운 건 최고의 순간에 드디어 내가 인정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짝사랑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상까지 받았는데 연애 성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기 쪽에는 상당히 철벽을 하고 자기 관리를 제대로 엄청 철두철미하게 하는 부분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쯤 돼서 분위기를 한번 조금 바꿔볼게요. 김현철의 왜 그래? 듣고 이어갈게요.

네, 김현철의 왜 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드라마 속 장면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사는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 현예 너영나드 이야기 현예 너영나드 48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 조효정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욕망하는 조효정을 봤으면 방자전 춘향이를 원했고 후궁의 화연도 원했고 인간 중독의 숙진도 원했습니다. 99억의 여자 정서연은 아예 그 욕망 앞에 숫자를 붙여놓았죠. 99억. 그런데 최근 작품으로 오면서 재미있는 변화를 익혀지고 있어요. 조효정이 이제 바라보는 쪽이 아니라 바라보는 쪽으로 여태 이제 다른 내가 그 안에 있었던 욕망에 있었다면 이제는 바라보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죠. 히든 페이스 24년도 작품입니다. 모든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다.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성진 앞에서 약혼녀 수연이 갑자기 사라지죠. 영상 메시지만 남기고 그런데 성진 앞에 수연의 후배 미주가 나타나죠. 그리고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문제는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던 수연이 사실은 아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 집안의 비밀 밀실. 밖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수연이를 볼 수 없습니다. 조효정이 연기한 수연에게는 꽤 잔인한 자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차라리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너무 잘 보여요. 조효정은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뒤로 갈수록 내가 이걸 충분히 역동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다고 해요. 늘 작품을 선정을 할 때 그 작품에 돋보이는 이가 누구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나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그 작품이 살아나는지 이런 거를 생각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이제 처음 시작과 더불어 하면서 계속 실제로 밀실 장면에서도 미리 감정을 예쁘게 설계하기보다는 밖에서 벌어지는 송승헌과 박지연의 연기에 집중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을 택해야 했고 기생충의 영교는 자기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몰라서 문제였다면 히든페이스의 수연은 자기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너무도 많이 알아버려서 문제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둘 다 작품 알아야 문제이고 너무 알아서 문제이고 너무 몰라서도 문제였던 두 작품의 배우 모두 다 조여정. 둘 다 집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배우 이제 좋은 집에 들어가실 때는 계약서보다 먼저 비밀방 유무부터 확인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다음 작품에서는 집도 아닙니다. 호텔로 한번 가볼까요? 살인자 리포트. 25년도 작품이에요. 최근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효정은 베테랑 기자, 선주 역기를 하죠. 특종의 절실한 선주에게 한 남자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누군가 기자들한테 요청을 하는 인터뷰 요청을 하면 자신은 연쇄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정신과 의사 영훈. 그런데 조건이 있죠. 호텔 스위트룸에서 단둘이 만나자.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현희 같으면 사실은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기사도 써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방법은 좀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요즘
화생회의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선주는 어땠을까요? 들어가죠. 기자니까, 특종이니까, 단독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상당 조여정과 정성일 두 배우의 얼굴과 대화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조여정은 이 작품을 두고 숨을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해요. 배우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자기 바닥이 보일까봐 무서웠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순간에는 해보는 편이라고 하는 그 자신만만함.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데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조여정이 또 안 무섭다. 저도 이런 말 좋기는 한데, 무서운데 한다. 완전히 다르죠. 안 무섭다고 무서운데 한다. 히든페이스 때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보다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인자 리포트에서도 내 실력이 보이면 어떡하지? 결국 이런 걱정을 안고 있으면서도 해내는 거죠. 잘할 자신이 있어서 가는 사람보다 자신이 없어도 한번 들어가 보는 사람. 사실은 현이도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용기는 이쪽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신 없어도 한번 가볼까? 이런 경우. 그리고 조여정의 최근 작품 세 편 한번 건네볼까요? 히든페이스에서는 봅니다. 살인자 리포터에서는 듣는 역할. 그리고 다음 영화 작품에서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기록을 하죠. 그 전에 한 곡 듣겠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저 사람을 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노래 제목이 갑자기 무서워지기도 해요.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 채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0: 네,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48화 가장 중요한 작품 한번 열어볼까요? 어차피 오늘은 조여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창동 감독이 버닝 이후 8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었죠. 가능한 사랑. 우선 아직 개봉 전이잖아요. 아직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공개된 설정에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마? 스포? 이거는 조금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도연이 연기한 미혹, 설경구가 연기한 호석. 호석은 해고 노동자예요. 해고 노동자 가족과 또 다른 부부. 조여정이 연기한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 조인성이 연기한 남편 상우. 예지는 해고 노동자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미혹과 호석의 삶을 열어가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환경에서 살아온 두 부부가 얽히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욕망과 관계가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니스 영화제 공식 소개 역시 해고 노동자 부부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만나 서로 다른 삶과 숨겨진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어찌 보면 기생충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 이런 부분들과 좀 거의 맥락이 비슷하다?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영화는 영화관 가기 전에 철학적으로 준비가 필요해요. 사실은 너무 좀 안타까웠던 게 영화관에 먼저 이게 올려지는 게 아니라 OTT 라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조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 그래서 이 영화의 설정이나 아니면 왜 상을 받게 됐지라는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기생충이 떠오르는 것처럼. 감독이나 조여정 배우가 두 작품을 직접 연결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연기를 하고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너영나드 오늘 현인은 조여정의 필모그래피를 놓고 연결을 해보니까 그렇던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영화 베니스 영화제 서평이나 소감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기생충의 연교 경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실제 삶은 잘 모르는 26년 가능한 사랑의 예지. 이번에는 반대인 거죠. 자신의 다른 삶을 사는 노동자에게 먼저 찾아가고 카메라까지 들고 가는. 그러니까 기생충의 연교가 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가능한 사랑의 예지는 그 선을 넘어가 보겠다라고 직접 표현한 사람이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창동 감독다운 질문을 던지죠. 정말 넘어간 걸까? 카메라를 들고 그 사람 옆으로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한 걸까?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그 사람의 삶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맞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게 지금 내가 정말 맞는 걸까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소개에서도 이 작품을 계급과 욕망, 관계가 충돌하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미혹이 예지의 다큐멘터리 참여하면서 서로 다른 경제적 배경의 부부가 얽혀갑니다. 히든페이스에서는 본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었고 살인자 리포트에서는 듣는다고 해서 모든 말을 진실인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가능한 사랑에서도 찍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현희의 너영나드에서는 오늘의 포인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카메라도 인터뷰도 돈도 선의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는 거리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가능한 사랑이지 않았나? 네.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자상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죠. 감독상이 아닙니다. 감독상은 별도로 수여됐고요. 가능한 사랑이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8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 다시 세계 영화계의 중심이 선 거죠. 그 안에 배우들이 조여정 배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현희의 흥미로운 점은 그 부분인 거죠. 방자전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솔직히 한 춘향이 후궁, 살아남아야 하는 화연, 인간 중독에서는 사회적 유치와 성공의 규칙을 아는 숙진, 기생충에서는 자기 세계 밖에 삶을 잘 알지 못하는 영교, 히든페이스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진실까지 봐버리는 수연, 살인자 디포터에서는 진실을 듣기 위해 살인범 앞에 마주 앉는 선주.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을 카메라에 담는 예지까지. 조여정의 그동안 했던 배역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조여정의 자리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사람의 욕망, 사람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 따라붙게 되는 거죠. 오늘 조여정의 인터뷰를 보니까 제일 재밌었던 거. 이 배우가 스스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어요. 히든페이스를 만나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살인자 리포트를 만나서는 내 실력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걱정. 근데 결국은 다 참여를 하죠. 우리는 그걸 다 봤어요. 자신감으로 가는 배우가 아니라 궁금증으로 가는 배우구나. 나는 잘해가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딱 어울리는 배우. 우리가 알고 있던 조여정의 얼굴 다음에 새로운 얼굴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 실제 가능한 사랑 촬영에서도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여정은 이번 작품에서 예지가 미혹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인물인데 실제로 자신도 전도연 배우를 따라가는 감각으로 연기를 할 수 있었다.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영화 속에서는 예지가 미혹을 바라보고 카메라 밖에서는 조여정이 전도연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작품과 실제 배우의 관계가 살짝 겹친 오버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48화 시작에서는 이 질문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시간을 따라왔는데도 여전히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오래 봤다고 그 사람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는 것도
1: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 간 교류를 위해 다른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김해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 김해 FM에서 제작한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2: 그림책 문학관 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세상을 읽는 시간, 김해 FM 그림책 문학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아쉬워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놓쳐버린 기회, 놓쳐버린 사람, 놓쳐버린 시간. 우리는 종종 이미 지나간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그림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걸까? 라고요. 오늘 함께 읽을 그림책은요, 2025년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그림책 공모전 당선작입니다. 진시희 작가님의 첫 그림책 고고고. 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고고. 네네. 네, 오늘도 우리 책도랑 그림책 연구소 서영란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멋이 중원디.
2: 멋이 중원디.
3: 멋이 중원디.
2: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3: 네. 네. 오늘 그림책을 네. 딱 읽고 나서 떠올랐던 첫 마디. 멋이 중원디.
2: 아, 멋이 중요합니까?
3: 네, 그래서
2: 멋이네요, 선생님.
3: 맞아. 네. 우리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놓친 물고기를 생각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2: 그렇죠. 가지 않은 길, 네. 네,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눈길을 떼지 못하죠.
3: 생각해본 듯. 네. 다시 돌이킬 네.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놓친 물고기보다 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2: 네, 정말 네. 좋은 책이에요. 네. 네. 제가 더 소중해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제가 우리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를 음악의 세계로, 노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거죠?
3: 네. 아주 무더운 8월이 지나고 그렇죠. 9월이 왔지만 여전히 덥네요.
2: 네, 그렇죠. 네.
3: 그래서 오늘 그림책 소개는 네. 사실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바다로 나가는 고영희 여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오늘도 바다에 나가죠. 그래서 첫 곡은 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노래 설명 너무 길었죠? 네. 네, 여러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다 들을게요.
3: 네.

0: 네, 잘 듣고 왔는데요.
1: 네.
0: 마음이 급해졌어요, 소장님. 제목, 우리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 고고고. 네. 제목 듣고부터, 계속 달려가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듣고 싶은, 마음, 생겼는데 좀 도와주시죠.
1: 네, 그러면 오늘 그림책의 진짜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0: 진짜 제목,
1: 네, 고고고인데 고 외쳐주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0: 제가
1: 고.
0: 센스가 좀 있답니다. 네, 좋습니다. 고!
1: 고영이 여사의
0: 고!
1: 고만고만한
0: 고!
1: 고등어 이야기.
0: 어머 세상에.
1: 이게 진짜 오늘 그림책 제목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우리 고영이 여사를 만나나요?
1: 네, 만나기 전에 우리
0: 네네.
1: 진실이 작가님부터 한번 만나봐야겠죠.
0: 그렇습니다. 저 그치 않아도
1: 네.
0: 이름이 굉장히,
1: 진실하죠.
0: 작가님이,
1: 진실하죠.
0: 진실이 작가님 이름이 좀 진실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되시면서 좀 바쁘신 건가? 좀 그게 궁금했어요. 네.
1: 그래서 사실은
0: 알려주세요. 네.
1: 그 작가님이
0: 네.
1: 아까 소개하셨듯이
0: 네.
1: 한국 그림책 출판협회에서 그림책 공모전을 매년 하는데요. 작년에 당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출판사들이 함께 개최를 하고 운영을
0: 그렇죠,
1: 하는데
0: 여기.
1: 그중에서
0: 네. 적혀 있어요.
1: 이야기꽃 출판사에서 우리
0: 네.
1: 진실이 작가님의 이 그림책을 출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첫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이렇게 놓친 행운을 놓친 물고기를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셨대요. 네. 그래서 뭔가 본인이 어릴 때 살던 곳, 그리고 엄마, 뭐 주변의 가족들 이야기, 뭐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딱다 들어가 있는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0: 제가 잠깐 보니까
1: 네.
0: 우리 진실희 작가님 남해에서
1: 네.
0: 잘하셨다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가 좀 가까웠을까?
1: 그래서
0: 생각했거든요.
1: 실제로 그림을 딱 보시면, 어디다? 이렇게 딱 남해네? 하고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림책에.
0: 제가
1: 네.
0: 남해를 열심히 보도록 할게요.
1: 네.
0: 네.
1: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0: 네.
1: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건데요. 제가 그림책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0: 아,
1: 여기.
0: 네, 드디어,
1: 네. 표지입니다.
0: 이게 전면 표지 같더라고요.
1: 네, 쫙
0: 그렇죠? 자,
1: 펼쳐볼게요.
0: 펼치면,
1: 네, 이렇게.
0: 바다가 아주 크게,
1: 네.
0: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죠?
1: 줄을 조금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보이나요?
0: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1: 잡아놓는데, 고만고만한 고등어 같네요.
0: 고만고만한,
1: 네.
0: 대형은 아닙니다. 네.
1: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있듯이, 고영이 여사님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고, 좀 할머니.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영희
0: 여사님.
1: 여사님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림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0: 그렇군요. 네, 고영희 여사님의 일상이라고 부르죠.
1: 그래서 오늘도 허탕이구만,
0: 네, 첫
1: 허탕이구만.
0: 이 그림이 조금 실망입니다. 허탕. 네, 진짜 대형이구만. 이게 아니네요. 네.
1: 물속에는 지금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고등어 같기도 하고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우리 집의 가훈이네요. 인내는 쓰되 고등어는 달다. 네. 자네 고영이라고 들어봤나? 봤나?
0: 네, 들어봤어요. 좀 전에.
1: 그래서 이야기를
0: 벌써
1: 지금
0: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준비가 안
1: 그렇습니까?
0: 됐어요.
1: 고영이 여사 한번 걸리면 놓치는 법이 없는 전설의 고영이 여사.
0: 전설의 고영이 여사.
1: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0: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 그것도 다 옛말이라고.
0: 아, 고영이 여사님 이미 조금,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죠? 좋은 연세 있으시다고.
1: 왕년에는 그러셨나 봐요.
0: 그러게요.
1: 물고기 잡으면 놓치지도 않고, 막, 큰거 잡으시고, 막, 그렇게 하셨나 봐요.
0: 그림으로는 활기가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우리 이 고영희 여사님, 지금 좀,
1: 혹시 팔자주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0: 그런가요? 네, 역시 주름은 안 좋아요. 주름은 안 좋아요.
1: 그래서, 고영희 여사가 오늘도 이렇게 나갑니다.
0: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0: 옛날의 영광을 찾았어.
1: 네. 네, 좋습니다. 아유, 여기도 사실은 조금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나이 있으신.
0: 네, 또래, 아유. 네, 친구. 네.
1: 그렇죠. 그래서 잠시 더 볼게요.
0: 네. 아까 한참 지금 열심히 보려고 하고 있는데.
1: 아까 처음에 네. 시작할 때 네. 그 우리 진실이 작가님이 배경을 본인이 어릴 때
0: 태어나고 자란
1: 지내던 남해? 곳이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실이 작가님처럼 어린 친구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0: 그렇죠.
1: 근데 점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나서는 이렇게 발자취름이 좀 킥킥해인 어른들만 지금 지내고 계시는 걸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0: 네. 아니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책을 소개하면서 네. 물론 주제가 명확한 그림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시야를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진다는 거 꼭 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이 중원디? 뭐 이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인구 감소의
1: 네.
0: 시선으로
1: 그쵸.
0: 보셔도 된다는 점. 네. 그건 생각나서
1: 말씀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작가님 인터뷰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어른들만 계시고 이 말만 들어도 우리 또 한번 조금
0: 아니 공감이 돼요.
1: 네.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에 하나이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
0: 우리 지구를 위해서.
1: 인구 감소, 네. 고령화 이런 네. 거 해결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다뤄볼 수도 있는 그림책인 것 같네요.
0: 그러네요.
1: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영희 여사의 일상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고영희 여사님은 매일 루틴이
0: 있다.
1: 루틴 있다.
0: 바다로 나가는 것.
1: 그렇죠. 네. 뭐 하러 나가는 거? 남들이 봤을 때는
0: 바람 쐬러 가는 거겠죠.
1: 물고기를 잡으러 가나 싶지만
0: 바람 쐬러 가는 거겠죠. 네.
1: 그러니까 뭐 네. 물고기를 뭐 잡든 안 잡든 뭐 굳이 상관없이 그냥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좀 하나의 행복이 아닐까 소소한 행복.
0: 즐기는 네. 거 아닐까요?
1: 네.
0: 뭐 이렇게 뭐 젊은 날은 우리가 꼭 해야 되고 또 많이 해야 되고 막 치열하게 살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제 고영희 여사쯤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긴 또 그렇잖아요.
1: 네.
0: 또 젊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은 네. 본인이 잘하는 거고 그래도 이제 가서 내가 즐기면서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 너무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 그림책을 본다면 네. 또 할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왕년에 내가 그랬는데.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0: 뭐
1: 이러면서.
0: 그러면 행복한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1: 또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0: 맞아요.
1: 와, 이러면서.
0: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 그거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 그 시절에 나 자신과 계속 이렇게 만나지지 않는 분들은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1: 하지만 이 그림책은 네? 아쉬움보다 그냥 지금 행복함을
0: 놓친 거 얘기하면 안 된다.
1: 놓친 거 얘기하지 말고 네. 그것도 전달하는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네. 이제 놓친 물고기 말고
1: 네.
0: 더 중요한 걸 네. 말해 주실 건데
1: 네.
0: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에 넘어갈 때는
1: 네.
0: 또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해오신
1: 네.
0: 적절한 음악이 있겠죠?
1: 인생의 네. 쇼 언제든지 나한테 인생 쇼가 펼쳐질 거거든요.
0: 그래요? 진짜
1: 제가 좀 자주 이렇게 들려주는 가수지만 데이식스
0: 그래요. 너무 편해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Welcome to the show 듣고 다시 또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고고고가 아니라 쇼쇼쇼

0: 네. 쇼잘 들으셨죠? 네. 역시 쇼는 즐거워요. 네. 수장님, 또, 그리고 이 그림책의 핵심을 또 이제 한마디로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귀에 쏙 들어가는 한마디.
1: 딱 한마디?
0: 딱 한마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멋이 중헌디.
0: 뭐시 중원디?
1: 네, 멋이 중헌디.
0: 설마 그거예요?
1: 네,
0: 어머
1: 뭐예요?
0: 세상에. 좀 그럼 심각하게 말해 주세요. 착! 이렇게.
1: 그래서
0: 네.
1: 놓친 물고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라.
0: 놓친 물고기. 그 소장님께서는 연연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1: 연연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앞날에는 더 멋진 날이 펼쳐질 거다. 그냥 그렇게
0: 네,
1: 생각하면서
0: 놓친
1: 살고
0: 물고기보다 더
1: 있습니다.
0: 큰 물고기가
1: 네.
0: 네, 나한테 올 것이다. 네.
1: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그냥 멍 때리게 하는 거죠. 그렇지.
0: 시크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뭐 가끔 아쉬워 하는 게 당연하죠.
1: 혹시 뭐
0: 그렇지만,
1: 아쉬워하는 것 중에서 뭐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한 적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죠?
0: 네. 이 남자와 결혼한 거, 그 자체가 아쉬운 거라고 하면, 네. 아시잖아요.
1: 우리 또
0: 네, 저 그런 게 있죠.
1: 피디님은 또 사랑 센스
0: 네.
1: 꽂으니까
0: 우리
1: 뭐
0: PD님은 너무
1: 사랑꾼
0: 그냥 어쩌면 그냥 아직도
1: 아쉬워하지 않을 거예요.
0: 손껍질이 안 벗겨졌어요. 진짜 우리 뭐, 그날로 벗겨진다고 하더라고요. 당일에.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도 열심히 사랑하며 살고 계시는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네, 저희들도,
1: 우린 조금
0: 좀,
1: 아쉽지만 생각 안 하는
0: 아쉬운 거,
1: 걸로.
0: 네네. 아쉬움은 놓친 물고기 생각하지
1: 있는 걸로.
0: 않고, 네,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0: 노력하는 저 김미정, 네,
1: 서연아.
0: 서연아입니다. 네. 자, 우리가 늘, 그러니까 뭐, 놓친 것뿐 아니고, 잡았다 하더라도, 아쉬워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더 컸으면, 더 좋았으면, 또 뭐, 더좀 그런 거 있잖아요.
1: 있어요.
0: 너무,
1: 저 있어요.
0: 애타게.
1: 저 있어요.
0: 제가 물어봤나요? 네,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1: 그래도 달라요.
0: 네. 말씀해 주세요.
1: 금값.
0: 금값.
1: 금값.
0: 세상에.
1: 아이들 돌반지하고, 이제 뭐 황금 열쇠 이런 거좀
0: 오래된 일 하시는 것
1: 있거든요.
0: 같은데.
1: 그럼 완전 100만 원 찍을 때 정말 제가 딱 판매 팔고 조금 저금을 해놓을까 생각했는데 그 뒤로 조금 내려가서 좀 아쉽긴 하더라.
0: 최근의 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소장님, 정말,
1: 그게 바로
0: 너무,
1: 방금
0: 내년에, 그럼요, 더큰
1: 미정쌤이
0: 물고기,
1: 말씀하셨던
0: 네,
1: 거예요. 더큰 물고기를
0: 잡았는데도,
1: 혹시 올까봐, 또 오를까봐.
0: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1: 네.
0: 그것만 간절했었는데, 분명히,
1: 네.
0: 또더큰 물고기를 바란다든지,
1: 네.
0: 또, 직장도, 그 직장에 갔으면 막 박수 쳐줄 생각이었는데, 가고 나면 또 다른 게, 저기보다 거기가 더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1: 그쵸.
0: 경우도 있고요.
1: 네.
0: 돈도 뭐 월급이든 뭐 이렇게 우리가 받는 돈도 자꾸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아쉬워하고 좀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1: 네.
0: 그게 또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만족하지
1: 맞죠.
0: 못할 것인가? 네, 그
1: 너무
0: 고민 잠깐 하네요.
1: 연연해하면,
0: 네,
1: 그죠.
0: 그렇습니다.
1: 지금 행복을 모르고 또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우리 계속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어른이래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0: 네.
1: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 있잖아요.
0: 뭘까요?
1: 그래서 행복은 꼭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정쌤을 언제만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것도 저의 지금 아주 큰 행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0: 그렇구나.
1: 굳이 뭐 지나간 거뭐 생각 안 하고 할 거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의 우리 자식의 자식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환경을 위해서 조금 차라리 노력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0: 네.
1: 생각을 좀 해봅니다.
0: 정말
1: 네.
0: 멀리 가셔가지고 제가 네,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1: 마인드가
0: 네.
1: 조금 됐죠?
0: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전 여기 지금 코앞에 있는데 계속 금값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역시 오늘도 한수 배우면서 그러면 이제 책좀 소개를
1: 조금만
0: 네,
1: 더 들어가
0: 부탁드릴게요. 네.
1: 볼게요.
0: 네, 지금 우리 아까 고영희 여사가 바다로 나가는 거. 네, 동네 사람이 가냐 해서 간다 했던 거 간다 우리가 그럼, 네. 갔죠
1: 갑니다.
0: 네. 네. 어이 좀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고여사 잘 다녀오시게. 아이고 그래. 네 오늘은 꼭 성공할라요잉. 근데 성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성공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시동 걸고 갑니다. 배도 네. 직접 운전을 하시네요. 네. 배 시동 소리 마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갑니다.
0: 우리 작가님 정말
1: 네. 어이 아이고 뭐 지금 이제. 물고기를 이제 낚으려고 합니다. 네. 낚시란 모름지기 기다림이지. 완전히 뭐 인문학이에요. 네. 그죠? 그림 자체가. 네. 네. 그리고 아이고 뭔가 커다란 녀석이 걸렸나 봐요. 네. 아이고 오, 이 녀석 힘이 보통이 아닌데 네. 나 고영이야.
0: 나오기 전에는 몰라요. 네. 아직 아, 몰라요.
1: 꼴인가?
0: 어머.
1: 그쵸.
0: 저, 어, 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특별한.
1: 아이고, 아이고,
0: 물고기에.
1: 아이고, 놓쳐버렸네.
0: 여기가. 큰 물고기는 놓치더라.
1: 하나, 둘, 셋.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이 장면 정말.
0: 아우, 보여주셔야죠.
1: 너무, 너무 좋은 장면. 아. 놓쳐버렸네. 하고, 벌러덩 넘어졌죠.
0: 네.
1: 아이고, 에이, 누운 김에, 어. 낮잠이나 자자 하면서 아우 짜자 이게 장화도 벗어 던지고 기지개를 펴고 어 너무 그죠
0: 정말 고양이 같은데요 고양이 기지개 많이
1: 맞죠
0: 네.
1: 그리고 이렇게 딱 꼬리하고 딱 발도 뻗으면서 이렇게 아 정말 이 장면이
0: 고양이 모르는
1: 저는
0: 애도
1: 오늘 이 장면이 진짜
0: 아 취향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소장님 마음에 드는 장면 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1: 네. 그리고 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0: 네.
1: 좀 쉬었으니 이제 실력 발휘 좀 해볼까나
0: 네, 다시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과연
0: 많은데요 여기 안에
1: 뭐 잡고 네. 싶으세요
0: 아, 저는 여기 노란 꼬리, 이 앞에 뭘까? 아, 뭐 앞에 뭔가 있을
1: 엄청
0: 것 같은데.
1: 크네, 그죠?
0: 네네, 꼬리가 크니까.
1: 저는 요거, 오징어회나 뭐 한번 먹어볼까요?
0: 파이팅!
1: 파이팅! 파이팅! 어, 걸려들었어요.
0: 예.
1: 어, 이번에 안 놓친다. 아이고, 떠잉.
0: 떠잉? 나요, 떠잉? 이렇게 나네요.
1: 두 번째 고.
0: 네.
1: 고만한 고등어가 걸려들었습니다. 자, 타달, 타달, 이제, 그 고등어를 가지고.
0: 어, 우리 고영이 할머니 네? 좀 실망입니다.
1: 어, 조금 그렇네요, 표정이. 네. 아까 웃는 표정은 어디로
0: 그러니까요.
1: 사라지고.
0: 어, 그래서. 어제, 어머 세상에, 이 갈매기 아주 큰 고등어
1: 잡았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기분 안 좋으신가?
1: 그렇나 보네요. 네네. 아이고, 저 녀석들도 저렇게 잡아놨는데.
0: 잡아놨는데. 네.
1: 그리고 한번 볼게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네, 갑니다. 오, 드디어 잡았구만.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만고만한 애도 못 잡았던 거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오늘은
0: 성공이죠.
1: 성공이네.
0: 네.
1: 그렇죠. 그리고 과연 이 커다란 물통 안에 작은 네. 고만고만한 고등어로 뭘 해 먹을까요?
0: 뭔가. 오, 역시 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주방.
1: 네네.
0: 네, 주방에 왔습니다.
1: 아, 그래서 이렇게. 네. 고등어 무조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고등어.
1: 잠시 또 쉬어볼게요.
0: 아, 좋습니다. 아직 무조림 다 된 거 아니죠?
1: 네네. 네,
0: 무조림 지금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여러분.
1: 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아까 고만고만한 고등어 잡았잖아요.
0: 그래요.
1: 우리가 요리를 저도 가끔 하거든요. 자주 하시죠?
0: 네, 전 네. 많이 합니다.
1: 어, 네. 너무 무섭습니다.
0: 일단 네.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저 고만고만한 고등어로 지금 만약에 내 식구가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0: 어렵죠, 그건.
1: 그래도
0: 제가 또 고등어를 좀 안 좋아한다고 할까? 그렇다고 생각해주세요.
1: 다행이네. 네.
0: 그래서 가끔 요리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1: 아, 가끔.
0: 네.
1: 그럼 당연히 무가 많이 들어가야겠죠.
0: 네. 무 많이.
1: 그리고
0: 고만고만한 고등어 한 마리.
1: 네. 그리고 네. 뭐 육수를 내는 뭐 땡땡이도 좀 넣어야겠죠. 고등어가 작으니까 고만고만하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뭐 할 수 있다면요. 뭐 참치 젓이나 이런 것도 넣으면 좋겠죠. 고등어는 네. 아니지만 맛이
0: 어머,
1: 나겠죠.
0: 세상에 요리에 대한 네.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네요. 네.
1: 그렇지만 네. 또 이 덕분에
0: 네.
1: 맛있는 또 무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0: 우리 소장님의 무한한 긍정.
1: 네.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합니다.
1: 네.
0: 네. 네 긍정적인 마음. 네. 아, 제가 아까 왜 우리 고영희 여사님 실망스럽다 말했냐면은 그래도 잡았잖아요.
1: 그렇죠.
0: 어쨌거나 잡았는데 조금 시무룩하신 거예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나눴던 얘기가 잡았는데 실망하는 거.
1: 맞나? 이러면서.
0: 반드시 잡기를 원하면서 잡고 나면 왜 이렇게 작아? 이런 생각하는, 아, 내 마음을 들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협력해서 두 분이 같이 요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래도 네. 뭐 아까 그 네. 과정을 또 이렇게 막 소개를 해요.
0: 어떻게 해요? 내가?
1: 무조림 여사한테 막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막 이렇게 커다란 거 잡았었는데, 사실은.
0: 놓치고.
1: 못 잡아 끌어올렸겠지, 만약에 큰 거면. 그리고 날치를 잡았다면 내가 또 날아갔겠지. 하지만 나는 고만고만한 고등어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등어 무조림을 빠글빠글, 이렇게 끓여서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0: 여러분, 자. 식사 시간입니다.
1: 네. 네.
0: 이 부분 무조림이 한번, 완성됐어요.
1: 네.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제가 여기 놓친 게 무엇이든 뭐가 중요하겠나 이렇게 말해요. 고행여사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네랑 오랜만에 고등어 무조림 먹으니 아주 좋네. 그랬더니 예. 무조림 여사님이
0: 짭조름 야들야들

0: 원래 허탕이구만 이거였거든요. 아, 정말
1: 처음에
0: 뭐야?
1: 놓쳤을 때.
0: 아, 문 열자마자 허탕이라는 말은 조금 실망 되잖아요. 그런데 아, 그런 마음에서 보면 점점
1: 반전.
0: 네, 그 마음을 채워주는 내용들이 그림책 속에 가득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네, 이 오늘의 주인공들 무와 고등어를 하나씩
1: 만났어요.
0: 들고 네, 가는 겁니다.
1: 만나서
0: 네, 아무래도
1: 고등어 무조림이 완성.
0: 네, 또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구나.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그럼 무조림을 한번 해볼까? 고등어 무조림을 한번 해볼까?
1: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0: 있겠죠.
1: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맛있게 잘하시는데, 어머니한테
0: 네, 어머니가 제가 안 계셔가지고.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너무 잘하세요. 네, 지금
1: 그쵸.
0: 아마, 네.
1: 그래서 이 그림책은 사실 제가 작년에, 2025년에 김해 독서 대전 때 이야기꽃 출판사의 팀장님이 이렇게 부스를 하시는데 제가 갔을 때이 책을 또 소개를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서울 제대로 도서전이라고 한국 서울 국제 도서전에 반하는
0: 반하는
1: 시의격으로 또 하나 만든 도서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야기꽃 출판사 팀장님을 만났는데 이걸 또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해에서 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0: 아니, 출판사
1: 했는데.
0: 대표 도서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1: 맞아요.
0: 책인가 봅니다.
1: 그래서 유쾌하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0: 네.
1: 심각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김해 발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림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0: 아,
1: 해봅니다.
0: 드셨군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한 마리 고등어 무조림이, 고등어 무조림 되는 것까지, 먹는 것까지 보셨잖아요. 네, 이제 다음 얘기 전에 음악 하나 더 듣고 올까요?
1: 우리 목소리가 좋은 김동률의 중간이지만
0: 네.
1: 항상 매일매일 출발이잖아요. 고영희 여사님은 오늘
0: 아,
1: 지나간
0: 네.
1: 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지금 출발이에요. 그래서
0: 네.
1: 김동률의 출발 같이 듣고 또
0: 네.
1: 이야기
0: 출발
1: 나누겠습니다.
0: 들으러 출발.
1: 출발! 고고고!
0: 네.

0: 네, 이제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또 나누는 얘기인데, 소장님,
1: 네.
0: 우리가 종종 지금 있기 힘들면 나중엔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린 지금 또 열심히 뭐라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을 사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그래서 그걸 우리는
1: 보통은
0: 생각하는데,
1: 그렇죠.
0: 이 책은 또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1: 네.
0: 우리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1: 그래서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내가 발견하는 것 같아요. 네.
0: 발견.
1: 오늘이 가장 젊고, 오늘이 가장 예쁘고, 만나 모르겠지만.
0: 예, 맞아요. 노래가 있거든요. 노래가 있어요. 오늘이
1: 뭐 가장 예쁜 날
0: 네? 젊은 날이에요.
1: 젊은
0: 아니,
1: 날
0: 그런데 그 꼭, 이 얘기는 좀 죄송하지만
1: 네
0: 오늘이 가장 예쁜 게 아니고 좀 나이가 들어서 더 아름다워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1: 진짜 잘 사신 분이죠 그분들은
0: 그런 분도 계시고 또돈이 좀 많으니까 예뻐지는 사람도
1: 아
0: 있긴 하더라고요. 다
1: 아하
0: 성공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1: 아하
0: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마흔 넘어가면 뭐 얼굴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1: 맞아요.
0: 말한다고
1: 예.
0: 본다면 좀 행복해하면서 웃으면서 사신 분들은 표정이나 이런 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같이 웃음을 이렇게 지어내게 하는 거고, 또 심각하면 괜히 좀 그렇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얘기가 된것 같아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 이거는 뭐 어머니, 부모님이 낳아주신 얼굴에다가 내가 살면서 어떤 표정을 지으며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보태지는 것
1: 네.
0: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복을 찾고 그날 그날 행복하게 사신 분들은 아마도 보면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 할것 같아요.
1: 네. 여기 맨 뒤에 한번 보시면, 드러나 봤나? 잡았다 하며 월척이었다는 전설의 낚시꾼, 고양이 여사. 오늘도 바다로 간다네. 고등어 잡으러? 하고 물음표. 아니, 고등어 무조림 잡으러. 그래서 그게 사실 고등어가 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고등어 무조림을 해서 아까 무조림 여사랑 같이 나눠 먹는 그걸 잡으러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이제는 고등어가 생활의 도구나, 이제 뭐 팔아서 뭐 이렇게 우리 생활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행복을 찾는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1: 그쵸. 맞아.
0: 아마도 열심히 이 고영희 여사는 옛날부터 많이 열심히 살았어요. 바다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다 하고 이제는 이 고등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작은 고등어라도 잡아서 이웃과 행복해지는 일상이 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여기까지는 캐치하기가
1: 어려울 것
0: 어려울 것
1: 같아요. 예.
0: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들으니까 이 고고고 이 그림책은 또 우리 성인들한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1: 너무 그때
0: 물으면서 멋이
1: 성인들하고 수업하고
0: 중헌디
1: 싶은 그림책 이야기 나누고
0: 그래서 멋이
1: 싶어요.
0: 중헌디
1: 예.
0: 하면서 우린 계속 너무 중요한 걸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1: 그쵸.
0: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뭐몇달후또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행복한 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도 뭐 물론 재밌게 들려주시면 좋겠지만 나도 좀 뭐가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난 하나도 없어. 그런 생각 좀 하거든요.
1: 그냥 가족끼리도 이야기도
0: 하나도 없다 이렇게
1: 괜찮겠네요.
0: 생각하는데
1: 아이들이랑
0: 네
1: 부모님들이랑
0: 찾아보면
1: 같이.
0: 행복한 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1: 네.
0: 그런 거 찾아보는 시간 네. 저희가 좀 제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 네.
0: 네네.
1: 완전히 그 인생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 있는 그림책이 아닌가
0: 네, 그래서
1: 싶기도 해요.
0: 어른들한테 다가가는 이야기와
1: 네.
0: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가가는 이야기가
1: 조금
0: 다르니까,
1: 다르게
0: 네,
1: 네,
0: 우리
1: 접근해야겠죠.
0: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어린이한테는?
1: 저도 아직 이 그림책으로 수업을 해보진 않았는데,
0: 네.
1: 그냥 아이들은 조금 뭐, 간단하게 놓친 물고기 한번 그려보는데, 그 안에 이제
0: 도전과
1: 뭐 그런 거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들어가야 되고 뭐 간혹 요즘 아이들 조금 성숙해서 그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았던 기억도 막 이야기 심지어는 막 이야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 옆에 있는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의외로 또 가족에 대한 건강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이들이지만
0: 그리고 바로 옆에 내 친구 네. 그 친구 있는 거 꼭 얘기 나왔으면 좋겠다
1: 그죠 네 맞습니다
0: 정말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소개해드리는 이 그림책에는 한 가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꼭 얘기를 좀 조정해 주시고 또 어른들 입장은 또 다른 것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림책인 것 같아서 네. 저희들이 이 그림책 문학관에서 소개해 드리는 일이 참 보람이 됩니다. 네. 네, 오늘도 정말 그런 그림책 하나 예, 소개해 드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요.
1: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네. 지나간 거에 대해서 좀 뭐 연연해 하지 마라. 놓친 물고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나간 거, 뭐, 아쉽고, 후회되고 해서, 뭐, 눈물도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겠지만, 눈물 한번 꼭 한번 눈물 찾아보는 또르르? 거죠.
0: 안 나요. 눈물 안 나요. 아니, 근데, 이런, 아까 수업에 사용은 아직 못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책도랑 그림책 연구소에서는 또 이 책으로, 뭐, 어떻게,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1: 네. 저는, 네. 사실은, 네. 여기,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꽃 출판사를 딱 꼭 집은 건 아닌데 이 그림책이랑 또 다른 그림책 하나를 두 개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게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둘 다 이야기꽃 출판사 이야기 그림책인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네. 그래서 조금 뭔가 신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새롭게 접근하고 이 그림책도 첫 그림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작가님이 여기 다음 이야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0: 오, 네. 연결된 건가요?
1: 그래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고영희 여사님 이야기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같이 나왔던 여사님.
0: 네,
1: 무조림 여사님.
0: 네. 네. 무조림.
1: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펼쳐질 것 같습니다. 물을 탁탁.
0: 아니, 근데 요즘 좀 트렌드
1: 썰면서.
0: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작가님들이 본인 그림책을 하나 만들면 그게 좀 성공을 했을 때 네. 그게 완전히 끝나지 않고 이야기 속에 뭔가 숨겨져 있어요.
1: 그렇죠.
0: 뭐 그 캐릭터가 숨겨져 있어도 숨겨져 있고.
1: 네.
0: 또 저희는 그런 거 발견하면 왜 그렇게 기뻐요?
1: 그렇죠.
0: 제가 발견한
1: 내가 맞췄다. 뭐 이런 거.
0: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걸 또 우리 네. 진실희 작가님께서 네. 계획하고 또 나온다고 하니까요. 관심 보면 알겠죠? 그죠?
1: 네네네. 이렇게
0: 아마도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 네. 서서히 조금 마무리를 그럼 해볼까요?
0: 네. 오늘 우리 고고고 네.
1: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 멘트 하고
0: 그럴까요? 고등어 네. 이야기.
1: 그래서 아까 눈물 참기 네. 말씀드렸는데 네. QWER의 눈물 참기 듣고 이제 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눈물 참으면서 네. 들려주세요.
1: 네.

0: 네. 아, 네, 우리 서영란 소장님,
1: 눈물
0: 그럼 오늘,
1: 참았어요.
0: 네. 잘했습니다.
1: 아이, 고마워요.
0: 스티커 드리고 싶은데,
1: 네.
0: 없네요.
1: 눈물이
0: 네.
1: 그냥 그 슬퍼서 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나이 들수록 눈물이 나는 건 너무
0: 그렇죠.
1: 좋겠지만.
0: 세상에. 그런 슬픈 일 때문에 또 눈물이 좀 날려고
1: 슬퍼요.
0: 하다가 쏙
1: 맞네요.
0: 들어갔어요. 네. 자, 오늘 우리 전 제목에 고고고 말고
1: 네.
0: 처음 우리 소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고영희 여사의 고만고만한 고등어 이야기 이 책에 대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만 한번
0: 네.
1: 해볼게요.
0: 반복해야죠.
1: 우리는 늘 놓친 물고기를 기억합니다. 예, 잡지 못한 꿈, 간에 이루지 못한 계획, 그리고 지나가버린 시간, 다시 돌아오지는 않은 시간.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지금 곁에 있는 것들 속에 숨어 있는지 모른다. 자, 이렇게 따뜻한 밥한 끼, 오랜 친구랑 뭐,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 대한 안부. 옆에는 마음은 옆에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는 경우 저도 또 엄마한테 전화 한통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시간들 다 이렇게 고영희 여사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놓친 게 뭐가 중요하겠니? 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바로 지금이 제일 중요한데 말이죠.
0: 그래요.
1: 네.
0: 아, 정말 박수.
1: 아, 박수.
0: 네.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
1: 네.
0: 네. 우리, 뭐, 너무 중요한 금색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납니다. 그 지금이 들어있죠? 네.
1: 네. 네.
0: 다음 달 그림책 문학관에서는요. 또
1: 네.
0: 다른 그림책으로 또 찾아올 겁니다.
1: 네.
0: 네. 아이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되게 될 텐데요. 어떤 그림책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그러면
0: 네.
1: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0: 힌트요?
1: 네.
0: 금방 알아맞히실 거다. 우리 청취자
1: 하하하.
0: 여러분들께서 너무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1: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0: 네.
1: 진행할 때
0: 네.
1: 보면, 이렇게 간혹 주변에서는 저 사람들은 개그맨일 거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0: 그 비밀인데 어떻게
1: 그쵸.
0: 새어나갔지?
1: 그쵸.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다음 달에는 무지막지 한번 웃겨볼게.
0: 저는 자신 없어요.
1: 자신 없어요? 아,
0: 이런
1: 노력하세요.
0: 고상함과 우아함으로 어떻게
1: 아유,
0: 웃길 수 있어요?
1: 저도 그런데
0: 힘들어요, 그건.
1: 하지만
0: 네.
1: 우리는 다음 달은 좀 이렇게 무더위도 조금
0: 지났습니까?
1: 꺾이겠지. 그쵸?
0: 네.
1: 이렇게 조금 뭐 그걸 기대하면서 좀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재미로 유머 코드가 가득한 그런 그림책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마음의 부담이 꽉 되면서,
1: 네.
0: 네. 오늘, 고고고 그림책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놓친 물고기보다
1: 네.
0: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우리 서영란 소장님의 말씀 한번더 전해드리고요.
1: 네.
0: 진시리 작가님의 고고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 잠깐, 그래서 마지막 곡은 저희도 마무리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듣는 곡은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다 그런 게 아니겠니? 딱 맞춤이죠. 네, 요거
0: 그렇군요.
1: 들으면서
0: 좋습니다.
1: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네,
1: 네.
0: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요. 네, 오늘 그림책 문학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지금까지 그림책 문학관 진행의 김미정.
1: 서영란이었습니다.
0: 네, 다음 달에도 좋은 그림책으로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과 함께하는 시간, 책감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간 안녕하셨나요? 3월에 책감시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9월이 되었더라고요. 아침 공기, 밤바람, 하늘 모두 가을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여름 스키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제 습기 없는 우리 집 바닥이 보송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지역에서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많아지고 공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서 구경 다니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저는 너무 더워서 미뤄두기만 했던 일들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시작한 일들에서 독서가 빠질 수 없겠죠? 독서도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벤치에 앉아서 살랑살랑 바람과 함께 독서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요. 선선한 공기가 주는 기쁨, 뽀송한 공기가 주는 기쁨을 느끼며 도서관도 평소보다 더 자주 가게 되는 요즘입니다. 밤에는 반팔 입고 공원에 나가면 요즘엔 좀 춥던데요? 겨울 오기 전에 딱 이 계절에 어서 열심히 산책도 하고 해야죠. 최근에 저는 그래서 밥 먹고 이제 공원으로 저녁에 산책을 자주 가는데 산책 도중에 어딘가에서 엄청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들리는 거예요. 공원에 있는 공연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클래식 공연을 들으면서 걷는데 너무 아름다운 선율, 적당한 온도, 너무 좋았습니다. 음악과 날씨에 취해서 20분만 걸으려고 나갔었는데 1시간이나 공원에 있다가 왔어요. 시립교향악단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산책을 하다니, 이거는 어느 귀족들도 못 누렸을 호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귀족이 된 느낌으로 아주 사뿐사뿐 우아하게 걷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전국이 북페어 열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9월은 원래 독서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원래 9월에 책 관련 행사가 많기는 했지만 지난주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익산 익페어를 다녀온 지난주 주말이죠. 9월 12일, 13일 이때에는 2016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2016 충남 독서대전, 그리고 전주에서 열렸죠. 제9회 전주 독서대전도 있었고 1회 익산 익페어죠. 2016 익산 익페어, 2016 공주 북페어, 2016 원주 독서대전 거리에서 만난 책, 2016 포항 독서대전, 2016 제3회 전주 중구 북 페스티벌 등 전국에서 8개 이상의 크고 작은 북페어가 개최를 했답니다. 정말 전국이 책으로 들썩였던 주말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출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느 북페어를 참가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 그리고 저 같은 독자들도 몸은 한 개인데 전국에 가고 싶은 북페어는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했던 한 주였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익산 익페어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책감시에서는 그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직 북페어 갔다 왔던 신나는 흥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오늘 아주 즐겁게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오랜만에 또 눈물을 흘렸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우정을 느낄 수 있었던 뮤직비디오였답니다. 음악은 2분 36초, 뮤직비디오는 3분 30초거든요. 여러분 꼭 뮤직비디오로도 감상해보세요. 자, 이제 진짜로 책감시 우리 책 이야기를 해봐야죠. 지난 주말 저는 제1회 익산 익페어에 다녀왔습니다. 2016 익산 익페어는 명실상부 익산에서 펼쳐진 제1회 북페어입니다. 익산 옆 동네 전주와 군산을 보면 군산 북페어 너무 성황리에 매년 잘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전주도 책회, 독서대전, 그림책도서전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에는 익산 시립도서관이 주관하는 익산 북페스티벌도 있어요. 그런데 따로 책을 구매하거나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로컬 작가, 로컬 출판사, 로컬 상점이 어우러진 이런 북페어 행사는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주와 군산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익산에도 좋은 행사가 열려서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익산 익페어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1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회였고 지난 9월 12일에서 13일 이틀간 익산 청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이라는 장소도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익페어가 열렸던 장소, 익산 청년시청은 원래 청숲이라고 하는 청년들을 위한 센터였어요. 그런데 그게 더 발전해서 익산 청년시청이 되었답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 대여, 정책 상담, 창업 지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고요. 익산역 원도심에 있던 옛 호텔 건물을 재생을 해서 2022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익산역에서 진짜 가까워요. 도보로 한 10분 걸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익페어가 또 여기서 열릴 수도 있으니까 잠시 익페어가 열렸던 익산 청년시청에 대해서도 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번 익산 익페어의 주제는 굿 퀘스천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삶을 만든다라는 거였죠. 주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익산 청년시청 1층에 이제 딱 익페어에 입장을 하니까 주제에 맞춰서 좋은 질문들을 카드지에 인쇄를 해서 촥 전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관람객이 내 삶에 지금 마땅한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카드를 가져다가 여러 장 가져다가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카드링으로 이렇게 철을 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질문 카드 전시가 맨 앞에 입장하니까 있었어요. 저도 질문을 묶어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묶어온 질문 한번 볼까요? 요즘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일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을 찾지 못한 채 오래 품고 있는 질문이 있나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작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당신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질문 꾸러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진짜 제가 딱 생각하고 있던 그런 질문들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예, 묶어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지치고 예민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싶고 지치고 예민한 그런 제 모습이 조금 싫어서 이런 질문 카드들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골라봤답니다. 네, 이렇게 입구부터 노란색으로 질문 카드를 고르고 익페어에 제가 입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북페어와 도서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로 정말로 좋아해요. 우리가 책을 사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빌려보기도 하지만 이 책을 만든 사람 또는 직접 판매하는 사람, 출판사 직원의 이야기,
이런 대화를 직접 듣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북페어에 가면은 책을 쓴 작가님이 직접 부스에 오셔서 자신이 쓴 책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럴 때또 책을 구매하면 작가님이 직접 책에 사인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북토크 참여하게 되면 책을 만드는 분들의 이야기, 작가님의 이야기 등 좋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좋아하고요. 또 대형 서점에서는 만날 수 없는 책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책도 있구나. 정말 판형도 색깔도 디자인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책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책의 세계를 알아가는 마음으로 최대한 갈수 있는 북페어에는 많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국제도서전도 가봤고 군산 북페어도 가봤고 부여북페어 이렇게 가봤고 이번에 또 익산 익페어도 가봤는데 다 도서전마다 북페어마다의 색깔이 있고 특성이 있는데 익페어 너무 만족하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열리는 북페어 갔을 때그 지역에서 있는 상점들, 로컬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해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갔을 때 항상 굉장히 특별하다, 특색 있다라고 많이 느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조금 주관적인 의견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서울국제도서전도 물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 이제 북페어 중에서 제일 많이 가본 행사는 그 가장 크게 열리는 그 도서전이었는데 일단 열릴 때마다 조금 너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는 게 관람객 입장에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분도 구경하는 분도 모두 행복하고 좋은 북페어를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거기가 장소의 문제도 있어요. 진짜 도서전 중에 제일 큰 도서전이잖아요. 근데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출판사가 참여하고 너무 많은 관람객이 오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열리는 규모에 비해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좁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람에 너무 많이 치여서 제대로 책 구경을 하기가 어려웠고, 덥고 숨 막히고, 그래서 한번 가고 두번 가고 하면은 조금 점점 독자의 입장으로서는 가고 싶지 않아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 관련 행사들도 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제 참여자도 관람객도 모두 행복한 그런 책 축제가 많이 열렸으면 하는 독자의 바람입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북페어는 로컬 브랜드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사실은 지역에 작가님들,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이신 작가님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책방, 지역의 여러 가게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가게들과 함께 열리니까 더 너무 좋습니다. 저도 몰랐던 지역의 로컬 브랜드나 책방, 작가님들을 알수 있어가지고 행복한 익페어였습니다. 여러분, 전주, 군산, 익산 등등 이 지역도 다 물론 뭐 인구 소멸 지역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로컬 브랜드도 많고 로컬 맛집도 발음이 안 되네. 로컬 맛집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부심과 애정을 일깨워주는 북페어이기도 했는데요. 가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디저트 맛 집, 커피 맛집을 만나서 괜시리 반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익산에 타르트, 두종쿠, 커피, 빵 이런 맛집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도 많고 뭐 전주, 익산, 군산에 있는 다양한 책방도 많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많이 많이 좀 놀러 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북페어에만 가면은 지갑이 아주 팍팍팍 열려가지고요. 왜냐면 호기심이 많은데 가면은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책이 많아요. 정말 판형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페이지를 어떻게 이렇게 넘기게 만들었지? 이런 책이 많으니까
호기심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8권 정도 산 것 같은데요. 다 내 돈 내 산. 너무 행복한 소비였습니다. 그리고 판매 부스가 없었는데 이제 북토크나 익페어에 참여를 했다가 추천받는 책들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북페어가 끝나고 구매한 것까지 합하면 제가 이번 익산 익페어 때문에 돈을 꽤 많이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달 통장 통장. 네. 이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통장 잔고를 채워봐야죠.

북페어에서 혹시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안경 쓴 뽀로로 상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귀도 얇아가지고 지갑도 잘 열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해서 부스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도 곧잘 나누니까 네, 판매 부스 분들, 출판사 분들, 안경 쓴 둥글둥글 상인 사람에게 말을 많이 건네주세요. 그러면 통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열리는 익산 익페어에는 갈지 말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갔다가 혹은 북페어에 갔다가 실망하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열리는 북페어에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올까봐 조금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북토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들으러 갈 수 없었다면 익페어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제가 신청한 북토크 두 개 자리가 모두 비었다고 해가지고 네, 방문을 했는데 정말 여기 안 갔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온 북페어였습니다. 특히 제가 갔던 북토크는 책을 만드는 분들, 기획하고 편집하고 작가이시기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두 개의 북토크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문장들이 있었어요. 한 출판사 대표님께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AI가 나보다 디자인이나 편집을 더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진심으로 애정하고 좋아하기에 내가 직접 하고 싶다. 넘겨주고 싶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AI한테 시켜서 편하게만 할까 이 생각만 했는데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머리가 댕 하고 뭔가 띵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AI한테 미루지 않고 내가 직접 하는 일, 내가 좋아서 AI한테 넘겨주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요즘은 AI 기술을 보니까 제 목소리 몇 마디를 샘플로 주면은 제 목소리 톤으로 대본을 읽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제가 그 정도로 AI 기술과 친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제가 이렇게 라디오 직접 녹음하는 거 그리고 대본 쓰는 거 이런 건 아직 손으로 열심히 타자 치고 마이크 앞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AI로 대체할 수 있어도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AI가 나보다 잘한다고 해도 내가 AI한테 넘겨줄 수 없는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오늘 제 목소리 어떠신가요? 네, 목 컨디션도 여름이 끝나고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제가 이곳저곳 떠돌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예쁘게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잠시 딴 길로 샜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북토크에 참여했을 때 다른 분께서는 기획은 투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작품이나 제품을 보고 아 저거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이런 말은 다 부질없다 그러니 당장 기획해서 실현을 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다음 책함시는 좀 재밌게 기획 방송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평상시에 아 이렇게 해봐야지 생각만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또 책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나는 세상에 어떤 관심이 있나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책감시를 할 때도 비슷한 물음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세상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 따라서 또 다음 책감시에 주제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지금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전자책 출판 교육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예,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선 다양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 출판 교육 과정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강사님이 말씀해주신 질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로 내가 어떤 세상에 관심이 있나,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었구나, 이런 거를 한번더 느끼게 되었고, 근데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나는 어떤 세상에 관심이 있을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서 이 질문에 답을 내려야 전자책 교육 과정도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익산 익페어에서 만난 책 이야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을밤 산책할 때 어울리는 노래였습니다.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랍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책함시입니다. 오늘은 익산 익페어 참여 후기 익산 익페어에서 만난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익산 익페어에서 만난 책을 한권 만나볼게요. 도서전과 북페어 가는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다녀온 후에는 항상 하는 다짐이 있어요. 뭐냐면 근데 잘 지켜지진 않아요. 사놓고 읽지 않는 책을 더는 만들지 말자. 사면 읽자. 이런 다짐을 항상 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놓고 읽지 않는 책이 너무 많을 때도 있고 또 사놓고 까먹고서 다른 도서전이나 서점에 가가지고 이 책 너무 좋은데 하고 한 권을 더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이 왜 두 권이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들었고 북페어에서 저도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소장용으로만 두지 말자. 읽자. 제발 읽자. 다짐을 늘 하는데 그 다짐을 진짜 지켜보려고 지난 주말부터는 원래 읽던 책들도 있는데 열심히 더 추가해가지고 익페어에서 산 책까지 추가해서 병렬 독서를 아주 열심히 열불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익페어에서 구매하지 못했던 책까지 총 9권 이상 내상 구매를 했는데 한번 조금씩 살펴볼까요? 먼저 극장에는 항상 상훈이 형이 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죠. 영화 감독이자 열렬한 시네필인 한상훈 님이 영화를 사랑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 영화인들과의 만남, 가족과의 기억을 영화와 함께 풀어낸 산문집입니다. 저는 초반부를 읽고 있는데 김지훈 영화 감독이 추천사를 써줬어요. 삶을 견디기 위해 영화를 선택한 한 인간의 절절한 고백은 때로 삶보다 더 진실했던 영화들에 바치는 아름다운 헌사이자 아직 영화로 위로받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연서다. 극장에 가면 항상 상훈이 형이 있었다. 이렇게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아직 초반부를 읽고 있지만 이 추천사가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너무 잘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저자에게 영화가 단순히 취미나 직업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견디게 해준 무언가였다는 게 글 곳곳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글이 너무 솔직해요. 본인 스스로를 극장의 유령, 몽상가라고 칭하기도 하고 본인의 강박적인 면, 우울한 면까지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고뇌 같은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영화들에 대해서 정말 이보다 더 솔직하게 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오, 그랬어요, 진짜. 내가 만약에 에세이를 쓴다면 나도 이분처럼 정말로 이렇게 솔직하게 내 어두운 심연까지도 글로 옮겨 적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영화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겨 있고 이분 인생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변화의 계기가 된 영화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리스트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영화들을 보고 변화의 계기가 될수 있다면 더 좋겠네요. 두 번째로 만난 책은 태국 문방구라는 책입니다. 북토크를 갔다가 만난 책이에요. 사실은 출판사도 이런 책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긴 했는데 또 이게 북토크의 묘미이고 북페어의 묘미잖아요. 네, 태국 문방구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도 자신이 좋아하는 세계를 열렬히 들여다보는 책인데요. 태국에서 살아가는 디자이너가 태국 곳곳에 오래되고 개성 있는 문방구와 문구,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과의 삶과 문화를 찾아다닌 기록입니다. 제가 여행 에세이를 많이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스에서 추천을 좀 부탁드렸어요. 그랬는데 계신 분께서 문구를 그렇다면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문구 덕후 아니겠습니까? 문구에 또 환장하죠. 그래서 문구 너무 좋아하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태국 문방구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태국에 살고 계신 그 한국 디자이너 그 분께서 여러 문방구, 태국에 있는 문방구를 방문하면서 이것에 담긴 사연들을 풀어낸 글이잖아요. 그래서 문구점마다 담긴 사연이 굉장히 재밌고, 문구점 사장님들과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작가님의 붙임성이 저는 굉장히 부러워지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대학 근처에 있는 찌처이 문구 이야기가 정감이 가고 재밌더라고요. 이 찌처이 문구점에는 없는 것이 없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가게 안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좁은 통로만 남겨두고 온갖 물건이 빼곡하게 쌓여 있는데요. 사실상 이곳의 주인 할머니밖에는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님이 직접 둘러보고 물건을 사기보다는 문구점에 가서 손님이 원하는 걸 말하면 할머니가 그 수많은 물건들 사이에서 척척 찾아주시는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익산의 금풍상회 아세요, 여러분? 금풍상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풍상회도 근대의 역사를 간직한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지금은 뜨개실이나 뜨개질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과 부자재를 팔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아마 근대 문화재로도 지정된 그런 건물일 거예요. 되게 오래돼가지고. 저도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 찌처이 문구점처럼 제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사장님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수많은 물건 사이에서 사장님이 찾아주십니다. 사장님만이 이 가게에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금풍상회가 생각나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래서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책 자체도 형광 연두색?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 눈에 탁 튀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디자인도 너무 예뻤고, 요즘은 문구점도 무인 매장, 1인 무인 매장으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문구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괜히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구점, 진짜로 태국의 오래된 문구점들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는 책이어가지고 끝까지 금방 완독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으로는 29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책을 샀는데요. 잘 나가는 대기업 대리였던 29 저자가 분명 행복해야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퇴사를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진로 탐색기입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사람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적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실생활에서는 그런 게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매체와 책에서는 항상 퇴사도 기술이다. 퇴사도 준비를 해서 해야 한다. 이직이 준비되지 않으면 퇴사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아예 뭐 아무런 준비 없이 회사를 그만둔 적은 없는데, 다음 이직까지 차근차근 준비해놓고 퇴사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못 해먹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이 공감 가는 스토리가 있었고, 이 책의 저자도 뭔가 이직이나 대학원처럼 다음 경로를 미리 정해두고 퇴사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서른을 앞두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 정말로 경로를 재탐색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고민을 저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착 끌려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 책의 저자분께서 판매를 하고 계셨어요, 부스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네,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그래서 뭐 그만두시고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그랬답니다. 주변에도 이제 저처럼 진로나 일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동생들한테도 조금 선물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파티 드레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티앙 보뱅이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전 사실 몰랐어요. 아, 이 북토크를 가서 알게 된 거거든요. 네, 북페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처음 만나는 책 출판사 작가님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근데 유명한 분인데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또 하나하나 뭐 알아가는 거죠. 그쵸? 작은 파티 드레스는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앙 보뱅이 독서와 글쓰기, 사랑과 고독, 일상의 작고 소중한 순간들에 대해 쓴 산문집입니다. 북토크에서 이 책을 펴낸 그 출판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책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책을 편집하고 기획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판매 부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결국 온라인 서점에서 따로 주문을 했고, 네, 오늘 따끈따끈하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읽기 전이라 더 길게 소개할 순 없지만 완독 후에 꼭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북페어에서 만났던 굉장히 작고 독특하고 귀여워서 더 반가웠던 책들도 있었어요. 여름 뱀파이어, 이게 한 권이 있었고, 또 마들렌과 상대성 이론 증명이라는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평소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는 책들에는 대부분 ISBN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페어나 이런 독립서점 이런 곳에 가면은 ISBN이 없는 독립 출판물을 만나볼 수도 있고, 크기나 형태가 정말 다양한 책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익페어에는 전주에 있는 책방이죠. 일요일에 침대에서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하다가 네, 너무 귀여운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만화책, 그림책인가? 그런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손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마침 이 책을 직접 그리신 작가님도 부스에 계셔서 책 이야기를 직접 여쭤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 책을 그렸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북페어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책, 네, 마들렌과 상대성 이론 증명, 그리고 여름 뱀파이어 이두 권인데요. 두책 모두 그림체가 정말 따스하고 귀여웠습니다. 특히 마들렌과 상대성 이론 증명은 고양이의 시간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강아지별에 가 있는 우리 집 다롱이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름 뱀파이어는 뱀파이어가 햇빛을 싫어한다는 그런 익숙한 설정이랄까요? 규칙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규칙에서 출발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름이라 햇볕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뱀파이어가 기운도 못 차리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 아 너무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저도 올여름 정말 더워가지고 많이 지치기도 했고, 설상가상 에어컨 때문에 감기까지 겹쳐가지고 꽤나 힘든 여름을 보냈는데, 뱀파이어 군도 이렇게 여름을 버티는 게 나만큼 힘들었나 보다 하면서 괜히 동질감도 느끼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와 사회를 바라보는 책도 여러 권 구매를 했는데요. 이제 진짜 남자 안 만날 거야.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 이렇게 두 권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 책도 익페어에서 처음 알게 된 출판사여가지고 굉장히 호기심이 또 생겨가지고 제 호기심은 아무도 못 꺾어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북토크에도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책을 만든 이야기와 함께 작가님이 왜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작품에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익산 익페어 북토크가 무료였는데, 뭔가, 제가 그 무료로 그 들었지만, 뭔가 그 북토크에 참여하신 그분들의 이야기나 그 책에 담긴 이야기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매료가 돼버려가지고, 거의 다산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북토크 참여비를 약간 낸 셈이라고 할까?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진짜 남자 안 만날 거야. 이 책은 제목을 보자마자 웃음이 터졌어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이제 다시는 연애 안 한다. 내가 연애하면은 뭐 다시 연애하면은 뭐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다시 걔 만나면은 내가 진짜 바보야 바보 막 이런 얘기. 혼자가 편해. 나 다시 남자 안 만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술자리나 카페에서 하는 흔한 말 그런 주고받는 대화들이 책 제목에 쓰여 있어가지고 제목에 끌려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는 영상화돼서 곧 넷플릭스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2019년에 처음 출간된 소설인데 이번에는 그 출판사 라우더북스에서 개정판으로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 책은 제가 실물을 보고 굉장히 눈이 확 트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색감이 아주 북페어에서 아주 있는 도서들이 색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표지가 이거는 아주 쨍한 핫핑크에다가 파란색 금박 같은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자마자 이거 만드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도 얼른 완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보고 싶은데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다 보니까 네, 얼른 갈 길이 멀고 이 다음에 후속으로 익산 익페어에서 산 책을 다 읽고 나서 익산 익페어 그후 같은 후일담 독서 감상 방송을 한번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산 책은 남자의 자리라는 책인데요. 네, 1984 북스의 책입니다. 202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죠. 아니 에르노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그의 삶과 습관, 말투, 계급적인 배경과 자신과의 거리를 담담하게 기록한 작품입니다. 개인적인 아버지의 삶을 통해 계급과 세대의 문제까지 보여주는 짧은 소설인데요. 요즘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예전보다 조금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랑 싸울 때 진짜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만큼 기운이 세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아빠 왜 저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보면은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럴까? 뭐 싶긴 하겠죠. 네, 근데 우리 아빠는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 남자의 자리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고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우리 아빠 왜 저래? 이런 거에서 조금은 나아가서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아빠라는 역할로만 봤던 한 사람의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좀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익사한 익페어에서 만난 책들이 더 많이 사실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실제로 구매한 9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2개월의 넘버원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분들, 2개월 이분들이 해피투게더에서 다시 함께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앨범을 안 내주니까 제가 자꾸 예전에 냈던 넘버원 이 음악만 자꾸 듣잖아요. 네, 많은 활동 화이팅입니다. 음악 듣고 왔고요.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책함시입니다. 전주 FM 93.5MHz에서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후 4시에 본방, 네 번째 금요일 오후 4시에 재방송으로 만날 수 있고, 유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책함시에서는 익산 익페어에 다녀온 후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익페어가 열리다니 너무 설레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북페어였고요. 제가 익산 익페어를 가느라 전주 독서대전을 올해 또못 갔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가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 전주 독서대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전주 독서대전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익산 익페어 다녀오신 분들도 후기를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 달 책감시에서는 고민을 해결할 책, 고민 해결책. 으로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에서 출발해 독서로 이어진 책들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제가 혼자 진행을 했는데 기획방송으로 여러 명의 게스트와 함께하는 방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관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10월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책으로 함께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gain. Begging me to come outside, let you back into my life.

back watching my mansion burn to ash while I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상대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열기는커녕 경계하는 마음이 됩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열린 마음의 시작입니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춰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가 없습니다. 열린 마음은 강합니다. 아무것도 지킬 게 없으니 누구와도 맞설 일이 없습니다. 진정 강해지려면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끝없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로 볼 줄 알고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참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나훈아의 고향역 들으시면서 신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현숙, 물방울 넥타이, 박상규, 친구야, 친구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여산 향교 대성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산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들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조선 태종 3년 1403년에 창건되었으며 그 후 선조 때 일어난 임진왜란 당시에 불에 타 버렸으나 이곳 유림들에 의해 다시 중건되었습니다. 여산 향교와 같은 증설 위로 대성전에는 중국의 다섯 성인과 10명의 철인 6명의 현인을 배양하고 우리나라의 18현인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 향교의 가장 윗부분에는 세 칸으로 된 대성전이 있으며 아래 왼편으로 서무가 있고 오른편으로는 동무가 각각 세 칸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산 향교 대성전은 1984년 4월 1일에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83으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시대 때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현재는 교육 기능이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83호 여산 향교 대성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전철, 해운대 연가, 최우선, 인생 역전, 진성, 구만리 인생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가을철에는 여름 동안 따가운 자외선과 열기, 땀으로 지쳐있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여름철 일조량의 잔재로 없었던 주근깨나 잡티가 나타나거나 옅었던 기미가 유난히 짙어질 수 있고 피부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탄력을 잃기도 쉽습니다. 여름 동안 과다하게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거나 더 이상의 합성을 예방하는 피부 미백제로는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등 국소치료제와 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미백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 예방에 비타민C의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타민C가 포함된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표피의 분화를 촉진시켜 각질의 탈락을 돕고 멜라닌 색소의 배출을 유도하는 필링이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멜라닌 색소 파괴와 피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레이저 토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다가도 가을철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시사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항시 바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루 8컵 이상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피부 유형에 따라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얼굴에 충분히 보습제를 바른 후 보습팩을 사용하면 보습제가 피부에 충분히 스며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탈모가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땀과 먼지 등으로 자극을 받은 두피는 모발의 휴지기를 빠르게 진행해 가을철에 모발이 집중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날이 서늘하고 하늘은 높아진 가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니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성욱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가수 성욱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오랜만이시네요. 저 소리문화 콘텐츠 가족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행복한 나라를 계속되기를 빌겠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성욱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성훈 씨, 네. 제가 그 이 음악을 그 버스킹 한 데서 제가 따왔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요즘 버스킹 어때요?
1: 아, 요즘도 버스킹은 다니는데 너무 더워서 자주는 못 가고,
0: 예.
1: 어, 뭐, 옛날같이 막 주에 세 번씩,
0: 예.
1: 그렇게는 못 하고, 주에 한 번, 아니 뭐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고.
0: 예. 예. 요즘 딱 가을이라 조금 어때요? 좀.
1: 요즘, 예, 가을이나 좀 많이 하고, 아직은 예. 더워서.
0: 예.
1: 아, 지금 계획은 다음 달에 지금 한 번 또 가야 되고, 저 금산, 월령산에. 지금 예약돼 아. 있어갖고 거기도 좀 가봐야 되고요.
0: 아, 예.
1: 버스킹은 뭐 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음악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전에하고 그 버스킹이 어떤 차이인가요, 요즘에는?
1: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버스킹도 이렇게 지금 특히나 이렇게 버스킹을 하시는 가수분들이라든가 아마 동아리라든가 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0: 아.
1: 그러다 보니까 네. 주로 그 바뀌었다기보다 서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0: 네.
1: 음향이라든가 이런 게 좀 관심이 많잖아요.
0: 그러다 그렇죠.
1: 예, 네. 그러다 보면은 아우 저런 걸 갖고 오니까 정말 좋네. 에? 소리도 좋고. 응?
0: 네.
1: 나도 한번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또 검색해서 또 새로운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것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1: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보니까 주변에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
1: 음악하시는 분들 다.
0: 예, 간단한 말로 뭐 장비 싸움.
1: 예.
0: 장비가 받쳐져야 노래도 좀 편안하게 나와서 전혀 힘들죠.
1: 그게 전혀 틀린 말이야.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0: 아무래도 장비가 좋으면
1: 그렇죠.
0: 그래도 노래하기 편하시고
1: 편하고
0: 예.
1: 또 듣는 분도 편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거기도 머니가 또 필요하네요.
1: 그렇죠.
0: 아 이제 머니는 다 해당이 돼요. 그냥 그렇죠. 노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노래에 또 장비가 또 돼야.
1: 그러죠, 그러죠.
0: 그리고. 고 퀄리티를.
1: 예, 예, 예.
0: 그 손님들한테.
1: 이게 또 이것도 있잖아요.
0: 그 네.
1: 특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어렵게 고가의 옷을 입었는데.
0: 네.
1: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옷 입었을 때 그 옷을 다시 안 입는다고 하잖아요.
0: 예. 예, 예.
1: 그 뭐 그렇듯이. 이 장비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아.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비를
0: 네.
1: 이렇게 봐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좀 불협화음을 느꼈는데 제가 만약 똑같은 장비를 넣으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또
1: 그래서 예. 그보다 조금 나은 딜을 얻는가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0: 와. 참.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 장비를 좀 이렇게 만졌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주영 가수님도 예. 저보다 먼저 시작했죠.
0: 예, 근데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장비를 진짜 좀 수준을 올릴 수밖에 없다.
1: 그런 게 맞아요.
0: 예.
1: 현실인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버스킹 하는데 참 노래하는데 힘드시는데 또 장비까지도 생각해야 하니.
1: 그렇죠. 뭐 악기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0: 예, 맞아요.
1: 저도 기타 조금 하지만은 그 뭐 잘 치든 못 치든 간에 기타도 제가 한 9대를 갖고 있어요. 9대. 종류별로.
0: 9대. 와.
1: 종류별로. 그 쓰임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0: 와.
1: 그러다 보니 아이고.
0: 맞다. 정말. 네. 대단하시네, 대단해. 그 키보드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1: 아, 그럼요.
0: 새로 나오면 음색이
1: 그러지.
0: 못 들어본 좋은 색깔이 나오면은
1: 욕심이 나지.
0: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1: 맞아.
0: 뭐 밥 먹을 때도 생각, 뭐 어디 갈 때도 저거 사야 하는데, 어? 그때 뭐 직장 다닐 때 돈 좀 모여지면은, 뭐 그걸 사야겠는데 그 희망,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 근데
1: 그렇지.
0: 역시 우리 버스킹은 성욱 가수님도 그 스피커 장비 뭐 기타
1: 예,
0: 등등
1: 예.
0: 항상 머릿속에 맴돌고 있군요.
1: 그렇죠.
0: 근데 사실 이게 음악 끝날 때까지 그럴 텐데요.
1: 그렇죠. 끝까지 와, 그렇게 똑같은 예.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0: 예. 더군다나 또 요즘에 장비가 워낙 또 잘 나오잖아요.
1: 잘 나와요. 정말.
0: 이렇게 정말.
1: 브랜드도 많고.
0: 예. 스몰해지면서 소리는 또 좋게. 예. 옛날에는 왜 이렇게 무거웠나 몰라요.
1: 그렇죠. 지금 저 콘솔 하나 또 얼마 전에 예. 한 달 반 됐나? 또 하나 장만했어요. 또 바꾸려고.
0: 아, 그래요?
1: 이런 진단인 거야.
0: 이야, 그러면 갖고 계시던 거를 드리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1: 아니, 아니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용도로 쓰죠.
0: 용도로?
1: 응, 다른 용도로.
0: 이러다가 악기 좀 내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게.
0: 아. 네? 다 모았다가는 이거. 네. 와, 노래계실은 요즘 어때요? 분위기?
1: 뭐, 좋아요. 똑같아요. 저는 그 예전 같이 사람들도 네. 계속 뭐 그 숫자 유지하면서.
0: 네.
1: 특히 뭐 여름에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우리 또 강의실이 네. 시원하잖아요. 네. 네. 빵빵하게 틀어주니까.
0: 네, 네.
1: 잘, 많이들 나오세요.
0: 네. 어머니들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0: 재미로 오시는 것 같아요.
1: 아, 자기도 한번 노래를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 무대 앞에 나와서 좀 스릴이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 나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할 줄 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어느 정도는 만족을 느끼는 거야.
1: 전에는 이렇게 허락해도 잘 수줍어가지고 못했는데.
0: 그렇죠. 그런 사람도 좀 많았는데.
1: 예.
0: 이렇게 또 제가 한 11년 됐거든요.
1: 예.
0: 노래 가수한테 혼자 계속 그런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회원들이
1: 예.
0: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1: 아, 직접.
0: 예.
1: 와. 참 요즘에는 정말 노래는 다 잘하시니까.
0: 네, 잘해요. 그리고 오.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1: 어, 정말.
0: 좀 조금 젊었을 때 만났으면 어떻게
1: 가수로
0: 그쪽 기분 했을 때 할 정도로
1: 어? 타고나신 분들이죠. 그런
0: 있어,
1: 분들은
0: 있어.
1: 와, 있어. 참. 그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참, 조금 일찍만 내 우리 성우 가수님 만났으면 팔자가 바뀌는데.
0: 뭐, 그렇게 생각하려나 보지.
1: 아이고. 그럼 이쯤에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0: 아,
1: 이야기 예. 이어가겠습니다.
0: 예.
1: 성욱 씨의 곡 여인아 들어보겠습니다.

성욱 씨의 곡 여인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성욱 가수는 노래교실 강사님으로도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버스킹으로도 유명하신 성욱 가수님이십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예.
0: 버스킹은 진짜 오래 하셨어요. 몇 년 지금 오신 건데요?
1: 201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0: 오, 아, 진짜 네, 오래 하셨네요.
1: 9년째 되는 거네. 예.
0: 와. 버스킹을 하시면. 네. 날씨하고 민감해가지고, 아, 너무나 고생스러운데.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세요?
1: 아, 뭐, 제가 하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꼭 네. 해야 한다. 네. 또 해줘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여름에도 제가, 저 매니저님 말씀, 제가 4시간 반 동안 한 번을 안 쉬고 노래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와.
1: 4시간 반 동안을.
0: 그렇죠.
1: 그런 적도 있고, 예.
0: 와.
1: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중들이 원하는데,
0: 네.
1: 그걸 저버리고 내가 쉬겠다 한다는 것은, 그 쉽지 않겠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되면.
0: 예. 아, 하시는 건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버스킹은 예.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그 우리 저 관중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0: 네.
1: 왕래를 하잖아요.
0: 네.
1: 왔다가 몇 곡 듣고 지나가다가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채워주고
0: 네.
1: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4시간을 했다고 들었지만 보는 사람은 4시간 동안 계속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오. 버스킹을 하시면서
1: 네.
0: 어떻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
1: 뭐 에피소드요?
0: 참 이런 일도 있구나 하다 보니까.
1: 뭐 갑자기 어떻게 생각이 좀 그러긴 한데.
0: 예. 네.
1: 관광지에서
0: 네.
1: 버스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어떤 분이 약주를 한 잔 드신 분이
0: 네.
1: 노래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기타를 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면은 와서 마이크를 뺏어간 적도 있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0: 아, 노래방인 줄 아나?
1: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0: 아, 실제. 그래요?
1: 예. 마이크를 뺏어가요, 자기가.
0: 그 참, 알코올이 참 좋아요.
1: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0: 알코올이 사람을 참 잼나게. 아, 자기가 뺏어.
1: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했다면은,
0: 네.
1: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서 하다 보니까,
0: 네.
1: 주로 제가 관광지를 다니잖아요.
0: 그렇죠.
1: 한 번은, 이게 한 1년 반 지나 2년 가까이 돼서 다른 장소에서 뵀던 단체가,
0: 네.
1: 저한테 왔어요, 단체가.
0: 오.
1: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어디서 갔을 때, 성우가수가 노래할 때 그 사람들 와서 제가 마이크를 주면서 단체기 때문에
0: 네.
1: 한 적이 기억이 나지, 자기들이. 근데 대부분 그 회원들이 또 1년인가 후에
0: 돌아가면서
1: 다른 네. 지역에 이제 또 온 거야, 관광을.
0: 그렇죠.
1: 근데 제가 또 공교롭게 거기가 있었던 거야.
0: 아.
1: 그게 그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앉아있고 그 아마 그게 신협인가 그런 게 그 다른 지역 어디 충청도인가 그 어디 신협인데 충중가 거기 기억이 나는데 그쪽인 것 같은데 그 이사장님이 저를 기억해가지고
0: 네.
1: 같이 와가지고 정말 반갑다고 그래서 봉투를 좀 두 명이 주고 가시는
0: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 다루는 분들이라 봉투가
1: 맞아요.
0: 좀 다르구만.
1: 네.
0: 더군다나 또
1: 네.
0: 반갑고
1: 네. 네. 자기 신협 PR 하라고 또 줬거든요.
0: 오, 야, 아따, 또
1: 그런 적이 메시포트스나가 그게 좀 있던가.
0: 버스킹에서 또 진상 손님도 있나요?
1: 역가 마른데 있죠. 많아요. 많아요.
0: 마이크 뺏어가는 사람.
1: 네, 그 얼마나 진상이에요. 그리고 막, 그, 자기들이, 아, 내가 더 잘할 거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진상도 있어요. 있긴. 이게, 맞아요. 예. 한정된 어떤 강당이랄까 이런 데가 아니고 음악홀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0: 맞아요. 그냥 네. 말 나오는 대로 그냥 쉽게
1: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0: 와, 버스킹 참 진짜 날씨 힘들어 관객도 힘들어
1: 그죠.
0: 힘든 일이 진짜 네. 많은데
1: 그래도 날씨고 어쨌든 간에 관객이 있는 게 훨씬 낫죠.
0: 네.
1: 있는 게 있으면 좀 힘이 나죠.
0: 네, 관객 있는 게.
1: 그럼요.
0: 버스킹 하기에는 봄이 나은가요? 가을이 나은가요?
1: 저 같은 경우는 가을이 나은 것 같아요.
0: 아, 가을. 그래요?
1: 네, 가을이.
0: 오.
1: 제가 이제 트로트 가수지만은
0: 네.
1: 좀 발라드 쪽 노래를 많이 해요. 버스킹 가면.
0: 네.
1: 그럼 봄보다 가을에 좀 분위기가 더 아. 맞춰서 사람들이 더 조금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 아, 왠지 가을을 좀 타는구나.
1: 가을을 타는.
0: 봄에는 꽃본이라고 정신이 없나?
1: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0: 어때요? 가을 손님하고 저기 봄 손님하고 어떻게 그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좀 팁을 노는 사람들은 어때요? 분위기가? 가을이 조금 더 좋은가요? 아니면?
1: 가을이 저는
0: 가을이?
1: 가을이 좀 낯섰다는 아. 느낌이 들었어요.
0: 아.
1: 그때 뭐 꼭 생각해서 예. 분석은 전화했는데
0: 예. 가을이.
1: 가을이
0: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도 왠지 좀 봄에 노래 듣는 것보다 가을이 좀 어울린 것 같아요. 봄에 일단 꽃으로 그냥
1: 그렇죠.
0: 딱 이렇게
1: 예.
0: 가을은 왠지 분위기 예. 좀 내한 어떤 느낌?
1: 아, 맞아요. 그게
0: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 노래를 이제 그 버스킹도 하시고 많이 또 경험도 있으시고 또 노래 계실 강사님들도 계시는데 어때요? 노래를 계속 이렇게 생활화를 하시니까 뭐 어떤가요? 마음적으로는
1: 뭐 다른 분들이 말할 때는 굉장히 특히 주변 지인들
0: 네.
1: 친구들이 뭐 지금은 좀 부러워하죠.
0: 아 지금은 아,
1: 친구들은 네. 근데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0: 네.
1: 저희도 좀 돼가지고 대부분이 다 정년퇴직을 나이가 돼가지고
0: 네.
1: 그런데 저는 그래도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러워하더라고.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선택을 그렇게 나쁜 것은 나쁘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만족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큰 만족은 아니더라도
0: 네네.
1: 너무 큰 만족이라는 게 있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어느 정도 괜찮다 생각하면 그게 만족이겠죠, 뭐.
0: 노래하시면서 장비 좋은 장비에다가
1: 네.
0: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세상 좋긴 좋은데, 네. 예. 아, 근데,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성욱 씨의 네. 두 번째 선곡, 장민호의 살자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살자.

0: 성욱 씨의 목소리로 장민호의 살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성욱 씨는 관심사가 어떤 거예요?
1: 저는 주로 노래 교실을 뭐 주중에 계속 네. 매일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재밌게 하고 네.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노래를 또 쉽게 회원들한테 가르칠까? 네네. 이게 가장 큰 숙제죠, 저한테는 매일.
0: 오.
1: 이 가르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무엇을 가르치든 간에.
0: 네. 네.
1: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더 가르치는데 노력을 하나, 쉽게 그 학습을 많이 하고 많은 네.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노하우도 있겠지만은 계속 좋은 곡을 선정해서 그 곡을 정말 쉽게 네?
0: 네.
1: 어떤 마디마디 한마디를 쉽게 알아듣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0: 네.
1: 가르쳐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가장 저한테는
0: 지금까지 관심사.
1: 관심사죠 항상
0: 아.
1: 네. 제가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뭐
0: 그렇게 그러면 굉장히 오래 되신 분도 있겠어요. 같이 선생님하고.
1: 그럼요. 네. 저보다 먼저 와 있던 분도 있죠.
0: 아.
1: 실제는. 네, 저보다. 물론 몇 분 안 계시지만.
0: 네. 뭐 가족이네, 가족.
1: 그렇죠. 이제 다 알아요.
0: 오, 와. 네. 참, 어떻게 보면 노래를.
1: 네, 근데 이제, 네. 그, 물갈이는 되긴 돼요. 항상 물갈이는 돼요.
0: 아.
1: 오래된 분이 네. 몇 분씩 노래 계실마다 있죠.
0: 오.
1: 그 나머지 분은 다, 예를 들어 한 90%는 다 물갈이가 됐고. 한 10%에서 10% 이내가 남고 나머지는 물갈이 해가지고 초창기 멤버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초창기 오신 분들은 또 떠나고
1: 그렇죠.
0: 새롭게 또 신입들이 오시는군요. 네,
1: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0: 예.
1: 그때 쉬었잖아요.
0: 예.
1: 그때 굉장히 많이 됐어요.
0: 아 그때 많이 바뀌셨군요.
1: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0: 아
1: 그 전에 한 다시 오신 분들이 한 30%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0: 아.
1: 그때 2년 가까이 쉬었잖아요.
0: 예.
1: 그때 많이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 일을 쭉 하면은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데.
1: 그렇죠.
0: 한번 이렇게 공백기한 생기면은 또 잃어버리거든, 재미를.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맞아요. 좀 그런 것도 예. 있는 것 같아요.
1: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 요즘에 뭐 유튜브하고 틱톡이 이렇게 있는데
1: 네.
0: 어때요? 지금 그 성욱 가수님은
1: 저는
0: 어느 쪽에다가 주로
1: 저는 원래 유튜브를 했잖아요.
0: 네.
1: 유튜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지금 지난 목요일에 했을 때까지 504회째 했어요.
0: 와.
1: 504회째.
0: 진짜 엄청 많아요.
1: 2시간씩 504회를 했어요. 유튜브를.
0: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러면?
1: 19년도 됐죠.
0: 와.
1: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0: 야.
1: 504회하고 지금은 주 1회로 바꿨어요. 목요일만 오. 주 1회 유튜브 방송하고 지금 얼마 전부터 제가 틱톡 방송을
0: 네.
1: 지금 시험 방송을 몇 번 했어요. 어제도 일요일 날 제가 오후에 약간 예고 처음으로 방송 예고를 한 다음에 틱톡 방송을 2시간 전부터 했어요.
0: 아, 틱톡. 어때요? 틱톡하고 이렇게 틱톡? 해보니까 느낌이 근데, 좀?
1: 이제 뭐 방송이 뭐 우리 진영 가수님 뭐 저보다 방송에 대해서는 뭐 훨씬 더 잘하겠지만 방송이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단지 그
0: 네.
1: 틱톡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접하더라고요.
0: 네네.
1: 굉장히 모르는 사람인데 전부 뭐 많은 분들이
0: 네.
1: 이게 스쳐가는 사람들. 네.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고
0: 네네.
1: 뭐 스킵하지 다 그냥 스킵하는데
0: 네.
1: 그분들이 내가 두 시간 하는데 천 몇백 명이 왔다 갔더라고요.
0: 아.
1: 네, 그다음 게.
0: 틱톡 그쪽이 지금
1: 활성화가 된 것 같아. 아직은 초창기라 네. 그런가.
0: 네.
1: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또 틱톡으로 또 바꿔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0: 예.
1: 제 주변에서도 그러고.
0: 숏 플랫폼은 하여튼 틱톡이
1: 그렇죠.
0: 강자인 것 같아요.
1: 예. 원래 이제 틱톡은 모바일 지도 해놓은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아무 데나 볼 수 있게 간단하게.
0: 예.
1: 그래서 영상도 세로 영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젊은 층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요.
0: 앞으로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한다는
1: 예.
0: 얘기예요?
1: 같이 하고 있어요.
0: 아,
1: 같이 할 예정입니다.
0: 앞으로 방향 같이?
1: 예.
0: 유튜브도 하고
1: 틱톡도 하고 예. 그 장비를 또 새로운 건 아닌데
0: 예.
1: 몇 가지 좀 해서 틱톡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0: 또. 아, 또 별도로 해야 돼요? 달라요?
1: 아니요. 그 똑같이 해놓고 예. 뒤에 이 카메라를 세팅을 다시 하고
0: 아.
1: 그리고 뒷배경을 전 옛날에 그
0: 크로마키
1: 크로마키로 했는데 예. 이것은 그냥 크로마키 안 하고
0: 아 그냥 그, 배경을 깔을 수 있는
1: 예,
0: 거예요?
1: 배경을 깔아서 그렇게
0: 와 많이 좋아졌네요. 예.
1: 글쎄요. 근데 음향 장비는 똑같아 가지고 뭐 그럼 쓰니까. 아, 어.
0: 와 그러시구나.
1: 예.
0: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을인데 네. 어떻게 가을에는 어떤 뭐 보양식을 뭐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 있어요?
1: 가을이니까 이제 또 열심히 버스킹 활동 해야 되겠죠.
0: 예.
1: 어, 뭐 보양식은 뭐 따로 있겠어요. 뭐. 보양식을 먹는 것보다 저는 술을 줄이는 게 그 보양 알코올을 줄이는 게.
0: 오, 아, 아 네, 좋습니다. 어. 그래도 뭐 술을 이렇게 드셔도 또 기분 좋게 드시니까.
1: 그죠.
0: 예. 예. 그렇죠. 어떤 분들 주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1: 아,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0: 그런 건 또 안 예, 계시잖아요.
1: 예.
0: 예.
1: 예.
0: 어.
1: 술 먹으면 더 얌전합니다.
0: 네.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1: 어, 뭐 계속해서 예. 어, 버스킹 또 요즘 버스킹 할 때들 장소가 좀 이렇게 마땅치 않아요, 많이. 그래서
0: 네.
1: 지금도 이제 많이 지금 섭외로 움직이고 있고 하는데 좀 더 한 두 개 지금 하나 있는데 두 개 이상을 또 고정으로 한번 만들고 싶고요.
0: 네.
1: 버스킹 좀 많이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노래교실 계속,
0: 응? 네.
1: 어, 앞으로 뭐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노래교실 같이 그 우리 현대로 같이 즐거운 시간 이어지는 게 제 뭐 꿈이고요. 어, 계획이고.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송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때문에 크게 뭐 힘들어 갖고 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방송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예.
0: 아, 좋습니다. 예. 어,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아, 예.
0: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어우, 제가 우리 저 소리문화 콘텐츠 초창기 때
0: 네.
1: 예, 제가 방송을 이렇게 우리 진현 우리 교수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 그래서 와서 본 게 또 새삼스럽고요.
0: 네.
1: 어, 다시 또 불러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또,
0: 네.
1: 또 어, 우리 전조리기 또 소리문화 콘텐츠 방송이 또 이 무궁한 발전을 저도 빌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오셔서.
1: 예.
0: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제가 그 혹시라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 버스킹에서 가서 소고기 만나면은 어, 어 우리 또 소리문화 콘텐츠에서 들었다고 해서 한번 저한테 오세요. 어, 그러면 네. 제가 시원한 물이라도 드릴게요.
0: 아니 관객이 사오는 게 아니고
1: 아 제가 드려야죠.
0: 네. 어.
1: 제가 드리면 또 그냥 말겠어요.
0: 네. 어. 네.
1: 아무튼 어, 이렇게 오늘 또 좋은 시간, 어, 좋은 방송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0: 네.
1: 자, 여러분들, 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성욱 씨도 행복한 소식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욱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성욱 씨의 목소리로 금잔디의 미래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7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성욱 씨와 함께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미치지도 못하는 설레발.
1: 근데 이상해 좀 잘못된 듯해 다 설레걸 조급해.
0: 평소처럼 또 머물다 가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니 혹시 이번엔 다를까.

0: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참 쉽게 구분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이름, 직업, 혹은 장애나 질병 같은 사회가 만든 수많은 기준들로 말이죠. 하지만 그 어떤 조건보다 더 먼저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삶 그 자체입니다. 장애나 발달 특성 혹은 질병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루는 수많은 조각 중 일부일 뿐입니다. 결코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장애를 설명하기보다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편견을 논하기보단 그들의 걸어온 삶의 이야기에 대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꽃이자 별입니다. 지금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네, 첫 곡으로 숀의 Way Back Hom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신 게스트분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듣고 있으니까 정말 바닷가에 놀러 간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 우리 꽃별님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제 자녀는 30살이고 저는 이제 50대 후반에 접어든 이제
0: 네.
1: 장애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예.
0: 아, 그래요.
1: 네.
0: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많은 활동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1: 네.
0: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1: 아,
0: 주실까요?
1: 저는 이제 제 아이가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 부모의 활동도 좀 하면서 또 저희 그 당시에는 우리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참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와서 보니까 저희 아이 덕분에 제가 많은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희 아이 덕분에 겸손해진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와 관련된 뭐 인공교육도 좀 받아왔고, 또 장애와 관련된 또 심리 상담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 뭐 미술 치료라든가 좀 다양한 그런 자녀를 위한 어떤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활동이란 건 없고 저 자신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배움의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장애가 있든 없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똑같지가 않죠. 제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양육하시면서 또 이제 우리 꽃별님이 이 아이를 양육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었었던 점은 뭘까요?
1: 처음에는 일단 저희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인 게 힘들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냥 그분들은 이제 저를 위로한다고 하면 설마 얘가 바보는 아니잖아? 무심결에 이렇게 하는 말이겠지만, 절대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미팅을 가보면, 야, 남자가 대머리만 아니면 되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0: 그냥
1: 그냥 나를
0: 존재는
1: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저희는 차마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때가 좀 힘들었고, 또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둘째 애를 낳았는데, 큰 애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다는 아니까, 야, 둘째는 괜찮지?
0: 아, 계속
1: 꼭
0: 그렇게
1: 그렇게
0: 주변에서
1: 물어봤을 때,
0: 물어보시고,
1: 뭐, 우리 큰 애가 아팠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둘째도 당연히 뭐 장애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
0: 그런
1: 때,
0: 의심에 눈초리가 좀
1: 예,
0: 많이 힘드셨겠어요.
1: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랬고 주변 사람도 봤는데 부모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혹시 장애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0: 그런
1: 느꼈어요.
0: 그 선입견과 그런 눈초리를 그러니까
1: 네, 그런 게
0: 느끼셨다는 거죠.
1: 네네네.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냥 제가 어디 나갈 때, 아, 우리 큰애는 발달 장애인이고요. 이제 둘째는 그냥 일반 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대학교 다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는 항상 먼저 나오는, 둘째는 어때? 하고 물어봤을 때, 그때 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큰애가, 엄마, 나는 왜? 하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비교. 엄마 왜 나는? 그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딱뭐 상대방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우리 아이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뭐 그걸 뭐라고 할 단계는 아닌 거고
0: 그렇죠.
1: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커가는 가정이고, 그리고 또 저도 나름 슬프지만, 그거를 또 이렇게 슬픔이 아닌 것처럼 얘기할 때,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사실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또그 아이가 주는 행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 무슨 이게 어떤 장애가 있어서 계속 힘들고 뭐 불행하게 산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뭐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 뵙지만 두 자녀분들 다 개성 있고 정말 예쁘게 잘 키우셨거든요.
1: 아이고,
0: 예.
1: 감사합니다.
0: 네, 아니에요. 제가 그 평가할 것은 아닌데 그냥 느껴졌어요. 굉장히 따뜻하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저희 아이도 자라고는 있는 중이지만 그렇게 좀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요즘에는 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1: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녔는데 말이 직장인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0: 네.
1: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저희 딸아이는 보기하고 달리 또 일을 작업 능력이 좀 느리거든요.
0: 네.
1: 근데 뭐 장애가 같은 장애라고 해도 또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일의 진행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맨날 일의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하나 봐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0: 아.
1: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일거리가 없을 때는 무의미하게 앉아만 있는데 그게 아니다 싶어서 지금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많이 나가다 보니 이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 수준에 맞는 그걸 선택해야지 내 욕심으로 일자리라든가 막 그렇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 또 이렇게 한편 반생을 하면서 저희 큰아이는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센터로 가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 이제 가끔씩 이제 알바식으로
0: 네.
1: 인권 강의라든가 인식 개선 강의를 이제 나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장애 인권 점검 그런 걸
0: 네.
1: 하고 있으며 뭐 직장 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외부 활동으로는 이제 그런 거 잠깐 좀 하고 있습니다.
0: 좀 생활이 이제 바뀌신 거죠. 그전에는 이제 부모의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그만 그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이렇게 약간 프리랜서처럼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권지킴이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인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나 이런 것도 혹시 첫째 자녀분을 키우시면서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이제 그 발달장애 관련된 또는 장애와 관련된 그런 활동가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장애인분들이
0: 네.
1: 차별받는 그런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배제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이거나 막 그런 걸 활동하는 걸 많이 보다 보니 아, 나도 내가 정말 우리 자녀를 먼저
0: 네.
1: 내가 키우고 있는 우리 내 아이한테 과연 내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나 그런 걸좀 생각하다 보니 시각이 좀 넓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인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좀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다 보니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잠깐 할수 있는 거 그것이 이렇게 강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어떻게 프리랜서로 뭔가 할수 있는 일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 네.
1: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인권 쪽으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아, 인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 네.
1: 개인 관리구나. 개인 관리. 자기 위생 관리라든가 그런 게 우선 먼저 돼야 내가 한 인격절에서 밖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도움을 먼저 청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요구할 수 있고 당당한 하나의 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도 처음에는 좀 많이 의존적이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 좀 많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권 나가서 많이 얘기할 때 보면 넌 이제 애기가 아니다. 너 혼자 할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발달장애인 쪽으로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만났을 땐 저한테 정말 쎄하다고 그러죠. 아는 척도 안 하고 별로 반겨주지도 않는데 항상 일관적으로 존중해주고 넌 이제 어른이야. 성인으로서 대해주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도 아,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고 있구나 하니까 전에 했던 어린애 같은 그런 행동을 조금씩 조금 줄여나가고, 나 애기 아니에요 하고 그런
0: 근데 예
1: 모습
0: 맞아요.
1: 보이더라고요.
0: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어떤 장애의 유형이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식 속에서 장애인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고 그게 이제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그 우리가 이제 습관이 그렇게 들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더 키우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스스로 할수 있는 자립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그러한 환경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뭔가를 아예 시켜보지도 않고, 아, 이 친구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그래도 우리가 계속 어떻게든 그 친구가 할수 있는 그 단계 단계를 조금씩 그 눈높이를 맞춰서 또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근육 양을 늘리는 것처럼 힘이 키워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뭐 장애, 비장애 이런 거 나누지 않고 자녀를 우리가 양육을 할때 스스로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뭔가 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환경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큰 따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비해서 네, 그때 잠깐 얘기했던 건 보호 작업장을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 정도에서는 일을 하고 충분히 다닐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나 그걸 겪게 되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이제 내려놓고 다시 환경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번에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체험 활동도 하고 할때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맞는 적절한 환경을 잘 찾아주고 같이 노력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엄마로서 객관적으로 내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오랜 시간의 이런 노력이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첫째 따님 얘기 요즘에 좀 어떠세요? 집에서 활동을 하거나 그러는 거 보시면.
1: 보면
0: 네.
1: 아직도 좀 유아틱한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해요.
0: 네.
1: 그렇지만
0: 네.
1: 그 우리 큰아이의 그 기본 성향이 있잖아요. 그걸
0: 네.
1: 보면 굉장히 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많아가지고
0: 네.
1: 얼마 전에 제가 아팠는데도 그 매일
0: 네.
1: 전화해서 엄마 밥 먹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하고 안부 물어봐주고 하는 건데 요즘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큰애가 크는 만큼 물론 더디죠. 다른 일반 그런 성인에 비해서 보면 물론 성장 속도나 그런 거는 느리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답답하고 화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도 크고 저도 크고 그러면서 기다림을 좀 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순간 내려놓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힘이 들긴 하지만 그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또 그만큼 또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닌 게 아니라 둘째에 많이 치우쳐지는 그런 거를 이제 큰애 위주로 이렇게 많이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 이 아이도 아이 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0: 야,
1: 성인이니까
0: 성인.
1: 제 딸도 이렇게
0: 네.
1: 많이 자기가 어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존중해주고 또 주변에서 존중해주니까 그만큼 또 성장하더라고요.
0: 네.
1: 말도 많이 단어라든가 선별할 때 있어서 많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삶은 어찌 됐든 간에 큰애 위주로 많이 갔던 것
0: 아,
1: 같아요.
0: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저희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1: 맞아요, 맞아요.
0: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둘째가 범상치 않다 보니까 나는 그 녀석 덕분에 저도 많이 이런저런 책을 보게 되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또 엄마로서도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 예, 그다음 잠깐 그 저희가 예, 저희 공동체 잠깐 홍보 좀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1: 네.
0: 누군가의 이야기는 특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따뜻한 세상을 향한 작은 시작.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방송은 다채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다음 누리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아이들과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게 가는 아이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 활동지원사 선생님, 장애인 당사자, 경계성 지닌, 또래 간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그 누구도 당신을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으며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 분들을 기다립니다. 사연 참여는 참여하실 분의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 주소 완주홍스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세요.

0: 예, 방금 전에 들으셨던 곡은 아이유의 Love Wins All입니다. 노래 굉장히 좋죠, 선생님.
1: 네.
0: 저도 이제 이 사회인식 개선 교육이나 인권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그 학교로 이제 가서 이제 강의를 할때 가끔씩 들려주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어떠세요?
1: 저는 처음에는 팝송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으면서, 우리말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0: 네네.
1: 노래 너무 좋다. 근데 또
0: 네.
1: 알고 보니까 노래 잘한다는 아이유의 노래였고, 그리고
0: 네네.
1: 뭔지 모르겠지만 가사가 정확하게 제 귀에 들리진 않지만, 그
0: 네.
1: 노래 자체에 오는 그 음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0: 네.
1: 게제 가슴에 이렇게 너무나 울림이 있는 그런 거였고,
0: 네.
1: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노래라는 게좀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하네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 공간이 너무나
0: 네.
1: 행복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또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이 노래가 저한테 주는
0: 네네.
1: 여운이 너무 좋네요. 네네.
0: 아, 네. 저는 이 곡을요, 사실은 이제 그 뮤직비디오로 먼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아이유하고 비가,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찍었던 그 뮤직비디오이기도 해서, 이제 그 한, 그러니까 비는 이제 시각,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꼭 장애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아이유는 약간 입술 부분에 약간 피어싱 부분도 했는데 어떤 의사소통을 할때 수어로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 세상에 어떤 그 힘듦이나 이런 이렇게 네모난 박스 같은 게 계속 이두 주인공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많이 우리가 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오히려 뮤직비디오가 되게 좋아서 나중에 이 곡을 한번 가사를 쭉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럼 선생님이 그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 소개할 때 제가 들려둔 그 숀의 웨이백홈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들으셨을 때.
1: 그 노래도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거는 저희 둘째 아이를 통해 가지고
0: 네.
1: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 지금도 가사가 어떤 내 가사인지는 몰라요. 근데
0: 네.
1: 순간순간에 들려오는 거뭐 way back home 그 얘기 듣는데, 그냥 어디 여행 갈때 그 노래 듣는데 정말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설레고 여행 가는 기분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듣는데, 우리 큰 딸을 키우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가정들이, 이렇게 삶의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행이었는데, 너무 힘든 여행이었죠. 하지만 그 힘든 여행 가운데에서도 또 순간순간에 오는 즐거움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힘든 여행을 마치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좀 뭐랄까, 꼭 슬픈 것만은 아니다. 사실 저희 큰애 키우면서 많이 힘들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우울증은 아닌 우울증 그런 것도 느끼면서 말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힘들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과정이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힘든 여행이기도 했지만 즐거운 여행이기도 했고, 분명히 돌아갈 집이 있다. 그거에 있어서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도 좀 갖게 됐고, 저처럼 발달 장애인, 아니 꼭 발달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 자녀를 또는 장애 가족으로서 살면서 힘든 순간들이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노래로라도 조금은 희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서, 순간 저 혼자 개인적으로 많이 좀 행복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0: 아, 예. 네. 사실은 자녀를 키우면서 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가 자녀였을 때는 못 느꼈던, 그러니까 또 엄마로서 느끼는 입장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어나서 이제 9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게 돼서 지체장애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 엄마가 저를 키우실 때 중간중간 힘들어하는 그런 거를 되게 이제 그때 어린 나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네, 나로 인해서 되게 슬퍼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키워보니, 아,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나보다 성격이 좋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아이이든 내가 사랑을 다 담고 그 아이를 진정으로 그 마음을 들으려 하는 그런 노력을 할때 정말 예쁜 꽃과 별로 태어날 거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정말 에피소드가 참 이렇게 잘하면서도 많이 있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신체적인 장애든 정신적 장애든 각각의 어려움은 다 약간 다르게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내가 인간으로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다니는 길을 나는 되게 힘겹게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발달장애,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글을 모를 수가 있는데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그것을 계속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기준으로 해서 너는 이래야만 해 하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나와는 다른 또내 자녀를 만나서 그런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들 장애가 있든 없든 사람은 서로 많이 만나봐야지 사회성도 같이 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1: 아, 진짜 그
0: 네.
1: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큰애가, 3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대소변을 못 가려서 순간순간 막 이렇게 오줌을 싸거나 아니면 아직도 신발 왼쪽, 오른쪽 구별이 안 돼가지고 신발을 막 거꾸로 신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 읽은 그책 있잖아요. 그 개가 옆으로 막 걸어가니까 엄마 개가
0: 곱게
1: 자기,
0: 말씀하시는
1: 꽃게,
0: 거죠.
1: 예. 자기 자녀한테, 야, 똑바로 걸어야지 왜 옆으로 가냐고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꼭 저더라고요. 저도 사실 좀 약간 쩔뚝쩔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큰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들이거나 조금 하여간 좀 틀려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게 아니고 달라요. 말재가 좀
0: 맞아요.
1: 있습니다. 다른데 그거를 갖다 좀 제가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왜 똑바로 못하냐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저희 둘째가 그 얘기를 엄마, 엄마는 그것도 몰라? 언니가 저러니까 그게 언니의 특징이야. 언니, 엄마가 그렇게 반드시 걸으려고 해도 걸을 수 없는 게 언니의 특징이야. 왜 그걸 몰라? 그 말을 하는데 한대뻥 맞은 느낌이었어요.
0: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고치려고 하는
1: 맞아, 맞아.
0: 것을
1: 다른 사람은 비교해서 창피하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것이, 아이가 아니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우리 자녀가 아직도 다른 자녀들은 다안 하는데 왜 굳이 너만? 그거를 그냥 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내 자녀의 그 특성인데 특성이 아니고 그냥 꼭 고쳐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거. 지금 극복이라는 말씀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 개념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막 사로잡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만나면서 그런 걸좀 많이 깨우쳤어요. 아까 말씀해 저한테 왜 인권을 하게 됐냐고 이제 좀 그러는데 제가 인권 감수성이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누가 뭔말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야.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 내가 감수성을 키워야겠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감수성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깨우쳤으면 그걸 말하고 표현하는 거래요. 그리고 행동하는 저는 생각만 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0: 아니,
1: 근데
0: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뭐라고 하죠?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그 부족함을 알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1: 아,
0: 왜냐하면,
1: 그런가요?
0: 아니, 저는 그래요. 전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은 정말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제 발달장애인이나 다른 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로 한그 결심과 생각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이 변화가 저는 시작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으면서 어떨 때는 갑자기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말할때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참 정말 평소에는 좋은데 가끔씩 화가 나면 너무나 아프게 팩폭을 날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는 이 연습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강좌를 하면서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인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존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가끔은 그래요. 우리 아이가 이건 안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왜 또 이렇게 이것만 좀 대해주면 정말 나도 편할 것 같고 우리 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그렇게 말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1: 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니, 아니. 저도, 그리고 저 혹시 사회인식 개선을 가실 때 주로 어느 기관으로 많이 가세요?
1: 저는 이제 전에는 어떤 성인, 성인 장애인 단체 시설이나 단체로 많이 갔는데 요 근래에 이제 초중고, 초등학교 인식 이해 교육 이렇게 가는데
0: 장애 이해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1: 네네. 근데 저는 전에는 정말 장애인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제 그 개념을 시작했다. 지금은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함께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똑같은 친구야.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저는 전에는 어떤 장애인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쪽을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먼저 소중하게 생각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애기같이 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라. 그래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있어도 할 수 있는 거다. 기다려줘라. 이제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이렇게 가면서 내가 인권교육으로 왔나 인성교육으로 왔나 할 때가 있어. 근데 요즘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인성교육이 많이 안 돼 있고 특히 이제 조금 옆으로 갔지만 장애 발달,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달 장애인들 주로 위주로 보게 됐잖아요. 이게 그쪽으로 보다 보니 위생 개념이나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해요.
0: 아, 그럼 당사자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위생 관리 쪽으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장애 아이들한테는
1: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는 거 장애건 뭐건 간에 이건 다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각기 다른 개성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거 그렇게 가야지 너는 뭐 내가 너보다 조금 뭐가 나으니 도와줘야 되고 함께해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선상 친구 선상에 좀 느릴 수 있고 빠를 수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그런 걸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잠깐 자랑을 하자면 자랑이 아니라 필요성을 느낀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 정말 전에는 그냥 내 아이 생각에서 니네들이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알면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형성이 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보다 못하니까 도와줘 너 그래야 좋은 사람이야 착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시대가 변했고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게 되는 장애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친구가 우리 반에 같이 와 있다거나 했을 때 당황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그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패턴만을 보고 좀 그 선입견을 갖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난 도대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네네.
0: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애가 왔는데 계속 막 소리를 낸다거나 네, 그런 친구가 있다. 아니면 수업 시간에 계속 뭔가에 소리를 내거나 잘 앉아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혹시 설명을 해주실까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안 봤고 네. 이제 친구한테도 생각할 시간은 좀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다림이 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걸 네. 좀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이나 각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말 네.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0: 네.
1: 야, 해피라면 네가 왜 보면 부모님 중에서 이해도가 좋아가지고 네. 그래 그런 친구가 있으면 함께하면 좋지 하고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0: 네.
1: 야, 너 진짜 올해는 안 됐다.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있다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 있을 네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의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 그러니까 네네. 쉽게 말하면 그 내 자녀보다 조금 이렇게 연배가 있거나 경험이 네. 있는 분들이 네.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0: 주변에서 어떻게 네. 받아들여주고 네. 이 아동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배우는 것들이

0: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왜냐면 애들마다 다 다르니까는요,
1: 그렇죠, 그렇죠.
0: 같이 지내면서 놀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통합으로 같이 또 활동도 하면서, 또 이제 어떤 때로는
1: 플랫을.
0: 개별적으로 또그 아이가 이제 약간 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그 특별하게 좀 개별적인 그 부분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 교육이 그게 잘 된다면은 정말 얼마든지 이 사회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잘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성장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 많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직접 강의를 할때 많이들 고민하는 게 사실은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정말 거의 1층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보통은 학교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은 때가 더 많았어가지고 교육 활동을 내가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교육이나 이런, 우리 같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들을 같이들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좀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1: 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0: 네.
1: 그리고 못한다고 그래서 정말
0: 네.
1: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무조건
0: 네.
1: 배제하는 것보다는
0: 네네.
1: 한번 물어봐주고 기회를
0: 네네.
1: 주면 그게
0: 네네.
1: 나는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장애인 그런 시설이라든가 단체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뭐 볼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외부 활동
0: 네네.
1: 같은 거 했을 때
0: 네네.
1: 처음에는 아예 안 간다고 들어놓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좀 등치도 있고 목소리도 커서 그런지 좀
0: 네네.
1: 단호하게
0: 네.
1: 가기 싫어? 가기 싫으면 그래도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 한 번은 가보자 하고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해요. 볼링을. 물론 볼링을 점수가 뭐 10개, 핀을 10개 다 넘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이라도 한 번이라도 굴려요. 저는 그게 잘했다고 해요. 칭찬을
0: 그럼요.
1: 해주니까
0: 예.
1: 지금 저를 보면 말은 못해도 엄지 척 하는 걸 하면서 이제
0: 네.
1: 잘했냐 그런 식으로
0: 예.
1: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물론 이론처럼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면 변화는 분명한 변화는 있다. 그거를 예,
0: 맞아요. 예.
1: 쉽지 않기 때문에 뭐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좀 서로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삼위일체 항상 저도 아이
0: 네네.
1: 키우면서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 이게
0: 네네,
1: 서로
0: 잘 되어
1: 합일점이
0: 있어요.
1: 서로 연결이 돼서
0: 네네.
1: 아이를 어떤 개선시키거나 어떤 목표점이 있으면 같이
0: 네.
1: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면
0: 네네.
1: 선생님은 A라는 방법을 하고 부모님은 B라는 방법을 내 자녀는 C라는 방법을 했을 때는 서로 다 틀려가지고
0: 또
1: 아주 이렇게
0: 혼란스러울 수도
1: 더
0: 있죠.
1: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0: 네네.
1: 봤을 때는
0: 네.
1: 함께 좀 많이 논의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면 조금 뭔가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0: 네.
1: 해보고 싶습니다.
0: 우리가,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태어난 그 부분은 똑같지만, 우린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꽃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의 계절에 피는 꽃이 다르듯이, 이 아이들도 각자 피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관점으로도 보고 기다려주고, 물론, 손톱만큼 자라도 잘하기는 잘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북돋아주고 한다면 더 예쁘게 잘 이렇게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지금 잠깐 제가 그다음에 저희 멘트 한번 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혹시라도 제가 또 초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많은 이야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오전도 누군가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하루에 부지런히 적응하고 살아 계실 텐데요. 각자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을 아이, 그리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러한 가족들을 살뜰히

챙기는 엄마도 있겠죠. 우리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다름은 오해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물어봐주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봐주는 것.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남은 하루를 보낼 편안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만 더 천천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듣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으로는요, 멸종 위기의 사랑 이찬혁 군의 노래죠. 예, 그리고 비밀의 화원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1: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여러분. 네,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뵀는데요. 이번에는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분식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학교 앞이든 시장통이든 어딜 가나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는 그 음식들 있죠. 오늘은 떡볶이, 순대, 튀김, 이 국민 음식, 국민 분식 3대장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 혼자 떠들면 재미없으니까, 네, 든든한 지원군 한 분 오셨는데요. 네, 봉이쌤 인사해 주시죠.
2: 네, 안녕하세요. 봉이봉이 구슬봉이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음식, 이거 분식인 거 주제 알고 오셨나요?
2: 아니요, 모르고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
1: 오늘 그럼 점심은 드셨나요?
2: 오늘 점심이요. 그냥 뷔페라고 해야 되나? 한식 뷔페?
1: 아, 뷔페.
2: 네네. 네. 그냥 이렇게 그 기사식당 같은 곳에서 이렇게 떠먹는 뷔페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양한 뭐 스시부터 있는 그런 뷔페 아니고요.
1: 아, 네네. 음식 이야기는 확실히 좀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서 해야 좀 진행이
2: 맞아요.
1: 잘 되는데 점심 너무 근사하게 드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2: 저 근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 그 해파리 아니고 홍어무침?
1: 아, 네.
2: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뚝 딱 해결이 되는데 그거가 있었어요.
1: 아, 그럼 다행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2: 그래서 문쌤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도 잘할 수 있습니다. 먹는 거 빠지지 않아요.
1: 네, 그럼 그 각오를 믿고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대돼요.
1: 네. 자, 그럼 1부 이제 들어가 볼까요?
2: 네네.
1: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오늘 주제가 분식인데 분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잡아본 게 나름 가나다 순입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인데 그중에 뭐 다 좋아하세요? 아니면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2: 저는 튀김은 그냥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막 그 튀김옷. 근데 나이가 드니까 요즘에 튀김옷을 이렇게 벗겨내고 그 속 안에 있는 것만 먹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고요.